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향월 가수가 부릅니다. 카페와 사랑.

0: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1: 네, 역시 위글족 노래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가자우성 노래입니다. 사랑의 향기.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신광호, 박춘희 가수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석양.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미가 부른 그리움을 보내드리면서 민족의 멜로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5월 27일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국내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13개 고고학 보고와 국내외 연합 발굴 브리핑과 도록을 포함한 한진의 고고연구 성과를 집중적으로 발표해 우리나라가 중화문명의 기원을 탐구하고 국내외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는 실천과 진전을 체계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번 발표한 성과에는 뇌특계 유적지를 포함한 신석기시대 유적지를 비롯한 고고학 조사와 발굴 성과를 포함시켰습니다. 뇌특계 유적지는 내몽골 적봉시 시라물룬하 류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집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돌로 쌓은 종교와 제사 활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권, 도자기, 석기, 옥기 잔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와 계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지금으로부터 500년에서 5000년 전에 홍산 문화 후기 단계에서 번영 단계로 발전했으며 규모는 약 3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은 홍산 문화 집락 유적지입니다. 수당 락양성의 고고학 발굴도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당 락양성 동성 내에서 고고학자들은 4천여 개의 도자기 파편이 쌓여있는 매장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구덩이에는 백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그릇, 잔, 접시, 편호 등 30여 종의 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당 락양성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도자기를 위주로 한 유적지로 당시 중앙 관서 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수당 락양성 도시 구도와 공간, 기능 획분, 당시의 관작 도자기 수공업 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이익을

0: 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 고고학 성과는 중국과 이집트, 로마니아, 온두라스,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 간의 고고학 협력 프로젝트와 단계적 진전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집트 멘투 신전 유적지 공동 발굴에서 중국 고고학자들은 근거리 촬영 측정 기술을 통해 건축 유적을 전방위적으로 스캔하고 고정밀 디지털 모델로 유적지에 대한 보호와 연구에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몬자테페 유적지 공동 고고학 발굴에서 중국 고고학자들은 적외선 분광법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기술을 통해 출토된 비단에서 황로, 시초, 인디고 등 고대 염료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일부 염색된 식물은 중국 남부에서만 자라 비단의 길에 대한 실물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고고학 리념과 방법, 기술은 국제무대에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당도 해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 제52부 무엇 때문에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민주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길림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청도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사람을 구한 고중생 풍사이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52부 무엇 때문에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민주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전과정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민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당의 영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견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며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동맹이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체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체를 실시하며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 등 기본 정치제도를 실시하고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과정의 민주와 성과의 민주, 절차의 민주와 실질의 민주, 직접적 민주와 간접적 민주, 인민민주와 국가의지가 서로 통일되고 있는 선명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광범위한 민주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전체 고리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민주로서 인민은 민주선거의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는 한편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권리도 충분히 갖고 있으며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는 한편 경제문화사업과 사회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발전의 최상위 설계에 대한 의견, 건의의 수렴에 참여하는 한편 지방의 공공사무관리에 참여하며 당위원회, 인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사법기관 등 경로를 통해 의사를 표달하는 한편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사회조직 및 기타 조직 등 경로를 통해 민원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14억이 넘는 인민이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56개 민족이 공동으로 평등하게 향유하며 각이한 지역, 각이한 분야, 각이한 단계, 각이한 계층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주체계로서 가장 광범위한 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진실한 민주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완전한 제도적 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참여 실천도 있어 진정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체계가 이미 형성되었으며 다양하고 원활하고 질서 있는 민주 경로가 이미 구축되었기에 인민이 질서 있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의사와 목소리는 민주 결책 절차를 거쳐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으로 순조롭게 채택되고 나아가 정권 체계를 통해 인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순조롭게 전환되었기에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국가의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의 제반 방면에서 확실히 구체화되고 전체 인민들이 확실히 실감하고 인정하는 민주체계로서 가장 진실한 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효과적인 민주입니다. 민주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놓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민주를 발행하면서 정확하게 집중시키기에 당의 주장, 국가의 의지, 인민의 의사를 긴밀하게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으며 제반 방면에서 공동의 사상, 리익, 목표를 바탕으로 일치 단합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국가와 인민을 목표가 같고 리익이 일치하며 서로 융합되고 마음이 하나 같은 전일체로 만드는 막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어 역량을 집중시켜 큰일을 해내는 데 유리하며 사회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 현대화 건설의 재반 사업을 촉진하고 인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실천에서 뚜렷한 우월성을 가지며 가장 효과적인 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의례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민주가 없이는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고 사회주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의 목표와 임무인 동시에 그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면서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견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여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인민의 창의력을 충분히 활성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화하고 인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인민이 법에 의해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인민 대중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발휘시킴으로써 생동 활발하고 안정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당의 국가 운영의 정책과 조치에서 구현하여야 하고 당과 국가 기관의 여러 방면과 여러 단계의 사업에서 구현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해주는 사업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아름다운 강변의 도시 길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9번째는 아름다운 강변의 도시 길림입니다. 송화강은 아름다운 경치와 영롱한 상구대 경관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북산의 절과 지금까지 이어오는 절간장은 사람들에게 길림의 유관 이야기를 전합니다. 길림성 중부에 위치한 길림시는 길림성 제2의 도시입니다. 길림시는 삼륜이 강물이 둘러싸이고 장백산의 지맥이 둘러선 도시입니다. 송화강이 S자로 도시를 감돌아 흐르며 길림을 아름다운 강변의 도시로 만듭니다. 또 백산호와 홍석호, 송화호가 송화강 주변에 펼쳐져 길림시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고대 문화의 요족지인 소단산과 동단산이 서로 마주오며 길림시의 문화적 바탕색을 짓게 합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강물이 도시를 이돌아 흐르는 길림은 사면에 총산이 둘러서고 산면이 강물이네 도시의 반은 산색이요 반은 강송의 식구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길림시는 원래 만족으로 길림오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바로 강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명나라 때인 1400년대 초반 요동도 지휘사 류청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에 식량 운송을 위한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길림의 정치와 경제, 군사 위상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청나라 때인 1673년 이곳에 성곽을 쌓고 1676년에 룡고탑의 수비, 장군이 조선소에 입주하면서 지명을 길림오라로 붙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길림은 총정부가 송화강과 오수리강, 흥룡강 류역을 지배하는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길림시 동쪽의 룡담산에 위치한 고구려 산성은 기원전 37년에 신축한 고구려의 군사보루입니다. 산성은 기복을 이룬 산등성이를 따라 아찔한 벼랑 위에 솟아있습니다. 성벽의 최고 높이는 10m, 둘레는 2300m, 높이는 10m 정도입니다. 성벽의 뇌 괴통에는 전망대를 하나씩 세웠는데 남쪽의 전망대가 가장 높아 해발 388m로 남천문이라 불립니다. 산성의 서북쪽에는 화강석으로 네모나게 쌓은 련못이 있는데 맑은 물이 담겨 있습니다. 수리 혹은 룡담이라고 불리는 이 련못은 과거 산성의 저수 탱크였습니다. 수리에서 250m 떨어진 곳에 둥근 한뢰가 있는데 깎아지른 바위로 쌓은 3m 길이의 이 옹덩이에는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이 한뢰는 과거 군수품을 저장하던 곳입니다. 북산은 길림에서 절 건물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산을 낳고 조성된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숲이 울창한 산을 오르면 길림시가 한눈의 안개와 마음이 탁 트입니다. 북산의 높지 않은 두 산봉우리 주변에는 관제묘와 약왕묘, 감리궁, 옥황각 등 네 개의 절이 있고 이런 절에서는 2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절간장 행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1742년 길림시의 동북쪽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자의 사당 길림문묘가 신축됐습니다. 중국 4대 문묘 중의 하나인 길림문묘는 대성진과 숭선전 등 건물로 구성됐습니다. 세 겹의 마당에 주요 건물이 솟아있고 그 주변에 64채의 부대 건물이 조화롭게 펼쳐진 길림문묘에는 공자의 일대가 전시되어 있고 또 길림, 비림 등 명소도 있어 문묘의 문화적 함의를 더합니다. 길림의 겨울은 100일에 가깝지만 동북의 다른 도시와 달리 추운 겨울 하얗게 피어나는 다채로운 상구대가 푸른 소나무와 함께 강변의 도시 길림을 고결하고 순수한 동화 속 세상으로 만들어 길림의 겨울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송이라고 하는 상고대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길림 고유의 경관으로 장강삼엽, 계림산수, 운남성림과 함께 중국의 4대 기이한 자연경관으로 인정됩니다. 겨울이 되면 길림 동남쪽에 펼쳐진 중국 최대의 인공호수 송화호에 1m 두께의 얼음이 얼고 그 밑으로 흐르는 호수물이 풍만수력발전소의 터빈을 거쳐 송화강으로 흘러듭니다. 수력발전소를 경유한 강물은 수온이 상승해 발전소 댐 하류에 100km 구간의 강물이 옴동에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혼이나 이른 아침이면 수면에서 물 안개가 피어올라 강변의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서리꽃을 피웁니다. 주변에 산이 둘러서고 강물이 삼면으로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 길림의 지형으로 인해 쉽게 흩어지지 못한 물 안개가 차가운 나뭇가지와 기타 물체에 접촉한 후 아름다운 상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길게 뻗은 송화강 기슭에 가득 피어난 서리꽃은 겨울의 나무에 하얗고 룡룡한 옥의 꽃을 피우고 강물에서 피어오르는 물 안개를 배경으로 강변의 도시를 동화시기로 만듭니다. 길림은 민족의 중요한 발상지 중의 하나입니다. 길림시에서 서북쪽으로 30km 거리, 남쪽으로 룡담산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봉황각과 유타며 서쪽으로 송화강과 연결되며 동쪽으로 장백산 지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오라고지는 만족의 발상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사당 4개, 절 8개, 저택 4개, 골목 8개, 옛거리 등 고 건물이 보존됐습니다. 그중 오라고진의 주된 명소로는 오라총관 관이 건물과 후부, 괴부, 백화점 장대 등입니다. 만족의 중요한 발상지 중의 하나인 길림에서는 다채로운 만족 문화가 형성돼 중국의 전통 문화를 풍부히 하고 중국 민족 보고의 소중한 문화적 부를 축적했습니다. 길림의 의식 주행 그리고 제사 등 여러 분야에서는 만족 문화의 흔적이 명료하며 길림 곳곳에서 수백 년 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족의 민족 의상인 마고자와 치파오는 중국 전역을 물론이고 해외까지 널리 전파됐습니다. 만족의 요리는 더욱 특색이 있습니다. 그중 선지 순대와 돼지고기, 야채를 넣은 요리 백요리 혈장은 길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길림 고유의 음식으로 한번 맛보면 단번에 그 개운하고 깊은 맛에 매료됩니다. 또 넓은 정원의 사면에 집을 짓고 건물의 외벽은 물고기 등 다양한 조각이 새겨진 벽돌로 쌓으며 정원의 동남쪽에 상라간이라고 하는 차례에 필요한 기대를 채운 건물이 바로 만족 4번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은 청도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고적 중점 보호 단위인 청도시 박물관은 청도 지구의 역사 기억과 도시 문화 유전자를 담은 중요한 담체입니다. 청도시 박물관의 역사는 19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산동성 청도시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청도시 지지 박물관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 이를 청도시 박물관으로 개명했습니다. 초기의 박물관은 규모가 다소 작았지만 청도지구 문물을 수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착실히 짊어졌습니다. 청도시의 발전 중심이 동쪽으로 이전하고 문물 보호와 전시 수요가 날로 늘어나게 되면서 1996년 청도시 정부는 신관을 투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알심들인 계획과 공사를 거쳐 2000년에 신관이 완공되었습니다. 로산구 매령동로 51호에 자리 잡은 신관은 지리 위치가 좋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 부지 면적은 105m에 달하고 건축 면적은 3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전반 건축 품격이 짙은 현지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지붕은 마치 출렁이는 파도마냥 청도의 해빈도시 특징을 제시해주고 천원 지방의 외관 설계는 중국 전통 철학 이념을 융합시켰습니다. 주요 정사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었는데 13개 전시청이 있습니다. 각 전시청은 주제에 따라 공간 설계, 등불 포치가 서로 다르며 해당 문물의 전시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여러 전시청을 모두 연결시킨 긴 회랑은 관중들의 질서를 잡아주고 동선을 정리해줬습니다. 이 밖에 관내에는 넓은 공중봉사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자문, 휴식, 문화창의 제품 구매 등 봉사를 만끽할 수 있고 귀빈실과 학술보고청도 설치되어 접대, 연구토론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청도시 박물관 수장 문물은 30여 개 류를 포괄한 12만 여점에 달하고 그중 서예화, 도자기, 옥기, 화폐, 고저기, 관내 수장품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빛나는 3대 보물이 있습니다. 부귀시기 쌍장 8불 석조상은 5.85m에 달하는 불상 2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 이 고병대 필치가 힘차고 무린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청나라시기 오창석의 서화 작품, 종서 문화의 충돌 속에서 일어난 청도의 변천과 발전을 기록한 각종 근대의 문헌 물품들도 희귀한 현지 문물로 꼽혔습니다. 관중들에게 소장한 문물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청도시 박물관은 8개 상설 전시를 설치했습니다. 그중 핵심 전시인 청도 사화는 다양한 형식으로 신석기 시대의 원시 불악에서 고대의 주도 건립까지, 그리고 근대 개항한 후 청도의 도시 발전 진척을 낱낱이 소개해줬습니다. 명청시기 도자기 예술전은 경덕진, 의흥 등 유명 도자기 가마의 우수 도자기 작품을 전시했는데, 청화, 분채, 오채, 투채 등 형태가 각이하고 오색영용한 다양한 종류를 포괄해 당시 중국 도자기 제조업의 전성기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왼팔 화가전은 청도적 화가 고봉한의 예술 성과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고봉한은 만년에 오른손에 장애가 생겨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 품격이 독특하고 정감이 아주 짙습니다. 전시는 고봉한의 서화 작품과 생애 자료를 통해 이 예술가의 끈기와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산동성과 청도시 2급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서 청도시 박물관은 역사 문화 전승, 민족 정신 육성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또 청도시 교육국 종소학생 자질교육기지와 여러 대학교의 자질교육기지, 전업교학실천기지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합, 강좌, 교류 등 행사를 전개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관 속에서 역사를 배우고 전통 문화의 취미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청도시 박물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전승과 보호에 참여하고 역사 문화가 현대에서 새로운 활기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토론회, 문화 강좌, 수공예 체험 등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총적으로 청도시 박물관은 청도 문화의 축소판과 어리기도 합니다. 청도시 박물관은 과거를 기록한 문물들과 고금 동서를 잇는 전시들로 관객들의 탐구와 체험, 전승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람을 구한 고중생 풍사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선생님, 좀 늦을 수 있어요. 사람 구하고 갈게요. 최근 강서 술량현 동

네, 모십자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전동 자전거와 소형 자동차가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동 자전거를 탄 여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다리 하나가 차 밑에 깔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도 당사자 외에 현장에는 봉살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깔린 부상자를 본 그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사람을 빨리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장시간 동안 눌려오면 조직 괴사를 일으키기 쉽고 구조가 지체되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전거에서 내려 차 밑에 깔린 여성을 안전한 곳에 옮겼습니다. 봉살의 효력에 따르면 부상자는 의식이 또렷했지만 통증과 과도한 놀라움 때문에 감정에 북받쳐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부상자를 위로하면서 한편으로 120 구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계해 후속적인 사고 처리를 전가할 것을 운전사에게 귀띔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떠나지 않고 현장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교통경찰과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부상자를 이송하고 현장 처리가 다 된 것을 본 후에야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순량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정위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돌발 상황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주 규범적입니다. 사고를 발견하고 나서서 구조하고 또 구급인원을 연계하는 데까지 모든 절차가 질서정연했습니다. 봉살이 침착하게 부상자를 구조해 소중한 구조시간을 쟁취해줬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한 후 봉살은 침착하고 조리정연하게 사건의 전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당사자 운전사의 소수를 결복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한 것은 고무받을 만한 일입니다. 경찰 정의는 그 누구든 타인을 구하는 존재 조건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견 시 침착하고 과학적으로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침착하고 깔끔하고 질세는 구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착함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올 4월에 어느 심야 봉살의 어머니는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에서 자동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캄캄한 밤 길에는 인가가 드물었습니다. 위기의 시각 두 낯선 청년들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봉살의 어머니를 위해 구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봉살의 아버지는 외지에서 바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17세 소년 봉살이 가정의 중임을 떠맡고 사고 후속의 련계 협상 배상 등을 침착하게 소리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이의 선인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타인이 저의 가족을 도왔었기에 저는 이 선의를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봉살은 각종 안전구급 지식을 독학하고 매주 열리는 반급회의에서 동창들에게 재해 대피 구급 상식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냉담하게 방관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꼭 도우라고 주변의 동창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명구조는 장구가 아니라 사소한 도움이고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있어서 반장 풍살의 행위는 전혀 예상밖에 아닙니다. 좀 늦을 수 있어요. 사람 구하고 갈게요. 가볍게 말한 이 말은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학생의 가장 큰 특점은 듬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진릉년 선생님은 풍살은 동년배보다 성숙하고 듬직하며 반장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주동적으로 맡고 일처리가 침착하고 조리정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없을 때 반급의 일상관리, 동창들의 문제 해결은 모두 그가 맡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순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주동적으로 소통하고 차분하게 다이릅니다. 인내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동창들은 그를
봉선생이라 부릅니다.

0: 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마음속에 봉사는 언제나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반급에 그가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17세 청춘의 봉사는 고조의 손길을 내밀어 손일을 전하는 계주를 완성했습니다. 봉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 여보 고마워.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4대 황제 강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강희는 이름은 효노비고 요노는 강희로서 순치제의 셋째 아들이다. 강희제는 순치제 뒤를 이어서 8살 때 즉위했는데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재위기간이 61년으로 가장 길다. 청나라의 지배는 그의 재위기간에 완성됐으며 그 뒤로 옹종제, 권종제 이르기까지

0: 청나라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1669년 강희제는 보종 대신으로 있던 오베손에서 권권을 박탈한 후 진정으로 친정을 실시해서 청나라의 전성기 소막을 열었다. 1673년 강희제는 당시 조종의 위협으로 되고 있던 운남의 평소왕 오삼계, 광동의 평남왕 상가희, 복권의 정남왕 경계무 등 3번왕 세력을 제압하고 군권 재정권, 인사권을 죄다 조항에 귀속시켰다. 대만을 수복한 정성공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정경이 대만 독립을 꾀하자 강희제는 군사 2만여 명을 불어 평호열도에서 정경의 군사를 격파했다. 대세가 교운 것을 느낀 정경은 청나라에 항복했다. 대만에 대한 청나라의 지배를 완성한 후 강희제는 짜리 러시아에 강정된 영토 수복에 나섰다. 아크사에서 청나라 군대에 참패를 당한 짜리 러시아는 사신을 파견해 청나라와 리부추에서 담판을 가졌다. 이 담판에서 양국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홍룡강과 오수리강 유역의 광범한 지역이 모두 청나라 영토라고 확인한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이 바로 역사에서 중국 영토 수복에 관한 유명한 리부추 조약이다. 1690년 강희제는 군사를 풀어 외몽골 중괄의 두령 갈단의 침범을 막았고 1696년에는 쪼모두에서 갈단군을 경멸시키고 외몽골을 청나라 판도 안에 넣었다. 그 후 갈단의 잔여 세력이 티베트에 들어가서 세력을 펼치게 되자 강희제는 1718년부터 서장의 원정에서 갈단의 잔여 세력을 내쫓고 달리라마 욕시도로 서장을 통과하게 했다. 후에 청왕조는 서장의 대신을 파견해서 달리라마 벤천과 함께 서장을 관리하도록 했다. 강희제는 학문이 깊고 박식해서 그에 상응한 포용력을 소용하고 있었다. 그의 제의로 문화와 과학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많은 이름난 학자와 과학자들이 배출되었었다. 그는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도입하게 됐으며 학자들의 동원하여 중국에서 처음으로 위도를 적은 정밀한 지도, 중국 최대의 요소인 고금 도서 집성,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강희 자전의 출판을 비롯해서 많은 서적을 편찬하게 했다. 나라의 통일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전성기를 연 강희제는 중국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1: 끝곡으로 외할머니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세로종 인솔. 우리나라가 전면 친환경 발전 방식 전환으로 아름다운 중국을 공동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세계 최대 규모 해상 환류소 해풍지심 해상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 종종시 요중구와 광동성 매주시가 대중들의 어려운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국 각지가 여유를 가지고 시험에 임해 꿈을 이루도록 다방면으로 수험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항구간 발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계입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더 높은 위치와 더 넓은 시야, 더 큰 강도로 새 노정에서의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새 장을 수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에 해 각지 각 부문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웰컴 투 차이나. 저도 특별히 당신을 내 몽골에 초대합니다. 우리 올도스 무수 사막에 와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세요. 이는 사막방지 전문가 은녹진이 며칠 전 스웨디에서 전 세계 친구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초대의 말입니다. 19살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무수에서 시작해 지금 수만 무의 푸른 숲을 가꾸기까지 은옥진은 41년의 시간을 들여 생태환경 건설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삼북 방호림 등 국가 중점 생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옥진처럼 사막 녹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우수 사막의 관리율은 85%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산수, 림, 전, 호수, 초원, 사막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2018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친환경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신속히 형성해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하늘과 산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으며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과 은산이라는 리듬이 조국 대지에서 더욱 충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각지는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치고 산과 물이 보이고 향수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람조류 녹조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들어섭니다. 운남성 곤명의 어머니 호수인 전지호에서는 17개의 조류 오수 공동관리 통합 플랫폼이 밤낮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은 130만 립방미터를 초과합니다. 2024년 가동 이후 전지호 관리는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방지로 전환됐습니다. 조류 오수 공동관리 일체화 플랫폼 책임자인 서계는 설비에 들어간 후 물리적 여과 과정을 통해 호수 내부의 람조류 립자와 미세 부유 물질을 여과할 수 있다면서 출하된 맑은 물은 바로 지표 호수 세 가지 범주에 도달해 전지호에 직접 보충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세 번이나 운남을 시찰하면서 번마다 호수 보호 관리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곤명시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해 생태 복구, 수로 정비 등 조치를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원의 명주인 전지가 다시 빛을 발하겠습니다. 권명시 전지관리국 당운규행 부국장은 권명시는 오수처리, 빗물쾌속처리, 녹조수처리, 호수 내순환 등 4개의 100만 톤급 공정을 추가했다면서 2025년 전지 수질은 1993년 시스템 관측 이래 가장 좋은 수질에 도달했다고 표했습니다. 당문규행 부국장은 향후 종합관리, 체계적 관리, 원천관리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전지의 수질, 물환경, 물생태를 끊임없이 개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장 닝츠 갈라촌은 야생 복숭아나 무숲이 온산천에 널렸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생태지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복숭아 나무숲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갈라촌은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번창하며 백성들이 부유한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갈라촌 당위원회 니마토 제주임은 영원히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눈을 아끼듯이 야생 복숭아 나무 숲을 아끼겠다고 말했습니다. 니마토 제주임은 마을의 복숭아 숲 총 면적은 300여 무이고 야생 복숭아 나무는 1250여 그루이며 해마다 복숭아꽃 축제는 300여만 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마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4,300원에 달해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진정으로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 생태환경법률과 제도 건설은 입법 강도가 가장 크고 제도 발부가 가장 밀집하며 감독관리 집법 척도가 가장 엄격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최초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법률에 편입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독립적으로 장으로 편찬하며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인 황민은 법전은 원천관리 사유를 부각시키고 시야를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데까지 확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한계 장절로 편찬하고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중대 전략을 관철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하며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과학기술의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포치를 했습니다. 생태환경부 과학기술과 재무사 왕지빈 사상은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를 생태환경의 관리 효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녹수청산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지빈 사장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과 15차 5개년 전망기획 요강의 포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0: 환경기술 혁신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과학기술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족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시작된 이후 종경시 요중구와 광동숙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수중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육 성과를 실질적인 업무 효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경시 요중구는 공개적인 교육을 견제하면서 당원 간부들이 기층으로 깊이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청취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중구와 구룡파구 경계에 위치한 호센로 서쪽 구간은 행정구역 장벽 등 류로 과거에는 이곳에 보수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린근 단지 규모가 커진 데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요중구가 나서서 교통, 경찰, 계획 등 부문과 가두를 찾아 구룡구와 함께 현지 답사를 통해 론중을 진행한 후 호산로 서쪽 구간 양측에 보수 정류장을 추가하고 새로운 보수 로선을 추가 개설했으며 기존 보수 로선을 더욱 최적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종경시 시민 조몽은 보수 정류장을 설립한 후 아이들은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초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 버스를 타고 장을 본다면서 너무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시작된 후 중경시 요중구 초급 이상 지도부는 요구와 대조하면서 검토할 문제 771건을 제기하고 하나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경시 요중구 당위원회 조직부 요회 부부장은 우리는 학습 교육에 관한 당장의 집안 포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올바른 취조관으로 초대형 도시 현대화 관리의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군중들의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동숙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수중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응한 행정봉사 난제들을 힘써 해결했습니다. 군중들이 반응한 출근해서는 시간을 낼 수 없고 퇴근해서는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행정봉사의 난제에 비추어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온라인 처리를 확대했으며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첫 신분증 발급 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플러스 시간 차이 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시범적으로 정식 봉사 창구를 개설했고 주말에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해당 창구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근무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매주시 시민 옆 애연은 아이를 데리고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어린이나 아이나 따로 총과 맡을 필요 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서 전 과정이 간단하고도 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봉사, 민생봉사 등 분야에 집중해 광동성 매주시 현척급 이상 지도부는 900개 이상의 검토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하나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매주시 당위원회 조직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주희 부부장은 우리는 습금평 총서의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대중과 기업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대조하면서 사실대로 개선해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15차 5기능 계획의 좋은 출발과 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세계 최대 규모 해상환류소인 해풍지심이 4일 광동성 양강에서 부유식 설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풍지심이 가동되면 매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송전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박한 작업 끝에 중량

2만 5천 톤에 달하는 해풍지심 상부 모듈이 수중 높이 70m 도관 프레임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독행을 실현했습니다. 이어 환류소는 전체 시운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해상환류소는 개별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교류전력을 집전하고 승합한 뒤 고압 직류로 변환하고

0: 특급 유연성 증류 해상 환류소로 평면 면적은 표준 축구장과 비슷하고 높이는 약 15층 건물에 상당합니다. 삼엽그룹 광동지사 양강회사 해상풍력 프로젝트 책임자 황용은 만톤급 해상 블록을 한 번에 일괄 안착시키는 공사에 성공했으며 설치 정밀도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해 향후 해상풍력발전소의 전용량 개통연계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풍지심이 건설된 후 삼엽 양강 청주 5기 7기 해상풍력발전소 163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곳에서 집결, 승합과 교류해서 증류로의 변환 처리를 거쳐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 전력망으로 송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1: 얼마 전 허복성의 여러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지속되면서 곧 수확할 밀밭이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온 농기계 운전사들이 허복을 지원하여 곡식을 지켜냈습니다. 현재 허복의 밀수확은 거의 끝났고 하남성은 본격적인 밀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복성에서 온 약 300명의 농기계 운전사들도 구성된 광역작업대가 하남성의 밀수확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복성 효감시 한 농기계 합작사 수확기계의 열기가 재빠지기도 전에 농기계 운전사들은 바로 하남성 중구시 심구현으로 출발했습니다. 장형봉은 기타 4명의 농기계 운전사와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부품을 사고 장비를 마친 후에 바로 떠나야 한다며 비가 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성의 밀수확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장형봉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밀수확 경험이 많은 그는 심구현의 농가들과 친분이 있고 신뢰도 깊은 관계입니다. 오전 11시 차량 향렬이 하남성 신양 봉사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봉사구역 사별꾼들은 밀수확 지원을 온 이들을 알아보고 먼저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로 오는 농기계 운전사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물 한 병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사의를 전합니다. 장형봉과 팀원들은 하남성의 첫 이역인 주구시 심구현 신안집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농가들의 조바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밀을 바로 수확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원하러 온 농기계 운전사들도 휴식 시간이 없이 바로 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할수록 사고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날 장형봉의 수확기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장형봉의 농기계는 품질 보증 기간임에도 고장이 나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현장까지 오려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장형봉은 직접 수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기계의 굉음이 울려퍼졌습니다. 이는 다망한 작업 현장의 소리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장형봉이 계산한 작업 진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1200여 무의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정스러운 하남 농가들도 물과 과일을 가져오고 허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밀을 보면서 허북성 지원자들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주구의 밀을 모두 수확한 후 장형봉 일행은 주마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수 하북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비가 내리기 전 밀 수확을 마치기 위해 호북 하남 하북을 이어가며 계속 북쪽으로 향발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대학 입학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전국 각지는 사전 배치와 면밀한 준비를 통해 대학 입시 시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시험 기간 하남성 전역에서는 수만 대의 택시와 인터넷 예약 택시 차량이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교통운송봉사센터 택시과 관계자 송만비는 거주지가 외진 곳에 있는 수험생은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1대1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청래성 선영시는 전역에서 조용한 수험 환경 조성을 권장하면서 건설 현장과 오락 장소 등은 요구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 경찰을

0: 구간 경적 울림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영시 교통집행국 감독일과의 책임자 기학평은 시내 모든 시금장을 포함해 택시 자원봉사 차량팀을 조직했고 예약 상담 전화도 개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도시관리 등 부분과 협력해 소음제로 행동을 전개해 그들의 꿈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천성 달주시 선안현 소방구조대대는 최근 해당 관할 구역 내 시금장, 수험생 집중급식 제공 호텔, 지정숙박 호텔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선안중학교 원영 교장은 시금 전에 시금장, 기숙사, 식당의 소방시설과 대피로를 전면 검사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공안부문은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수험생들의 신분증 긴급 발급 수요에 대비해 긴급 업무 신속 처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원시 공안국 소전분국 영반파출소 장봉료 경찰관은 시험 하루 전부터 시험 기간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험생이 수험표를 지참하면 신분증 촬영, 접수,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약 2시간 만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세계보건기구가 4일 발표한 2026년판 식원성 질병 추정 데이터에 따르면 불안전 식품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6,600만 명이 병에 걸리고 150만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콜스를 찾아서 중미 민간 신선의 새 미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사막 퇴치 용 운옥진이 해외에서 미국벗 사콜스를 찾는 이야기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7년이나 이어온 소박하고 순수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 중미 양국의 친선의 이야기는 양국 인민이 서로 려해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두톤정을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사콜스의 본명은 로널드 사콜스키이고 퇴직한 미국 고종 역사 교원입니다. 1999년 락양 외국어 학교에 초빙된 사콜스키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황막한 사막을 다스려 록지로 만든 은록진의 사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콜스키는 여러 미국 기구에 연계하여 5천 달러를 모금한 후 기금회를 통해 이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당시 이 기부금은 극히 소중했습니다. 은록진은 이 선심을 사막 퇴치의 동력으로 조난시켜 묘목을 구입하고 황막을 개간하면서 사막화 방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 묘목들은 5만 요구르의 큰 나무로 성장하고 지금은 숲이 울창한 오아시스로 거듭났습니다. 27년 동안 은옥진은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종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에 관련한 단서들이 부족했기에 여태껏 기부자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 은옥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옛 친구 사콜스를 찾는다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사콜스가 오아시스에 직접 와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네티즌들은 이들의 진정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사람 찾기에 나섰으며 단 26시간 만에 태평양을 걸친 상봉을 이뤄냈습니다. 옛 동료가 연결해서 두 사람은 화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은옥진은 울먹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감사의 마음을 정중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말 뒤에는 두톤 종이 깃들어 있습니다.

0: 수늘레 사쿨스키는 교직을 맡은 미국 교실에는 무스 사막의 사진, 룡문 숲굴 풍경사진, 중국 친구들과의 기념사진 등 중국 관련 사진과 기념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 사쿨스키는 올해 내 무수 사막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씌웠습니다. 그는 은옥진과 함께 새 묘목을 심어 국경을 초월한 종이 오아시스의 식록과 함께 요가고 성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중미 친선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인민일보 국제부가 발표한 미니 영상은 짧은 시간 내 수백만의 조회수와 근 5천 개 댓글을 받았습니다. 은옥진과 사쿨스키의 따뜻한 이야기는 바로 중미 민간 친선 왕래의 축소판입니다. 중미 왕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창한 애교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수한 일반 민중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순간들도 숨겨 있습니다. 사쿨스키는 2000년 그가 후코투모 학교의 강당에서 했던 말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면서 한 가족처럼 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인민은 모두 평화와 안녕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차이는 종례로 민간의 선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심과 포용은 여전히 분쟁을 뛰어넘고 공감대를 응집시키는 관건입니다. 미국 중미연구센터 고급연구원 수라부 굽타가 말하다시피 수많은 양국 일반 민중들의 친선 왕래 이야기들은 미중 민간 친선의 바탕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수 사막에서 자라난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 종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고 강력합니다. 산과 바다를 넘는 이 민간 친선이 해마다 더 푸르러 중미 양국 민간적인 리해와 포용, 상생의 마음을 오래도록 이어가게 하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전진에 소중한 민간의 힘을 심어주며 친선의 꽃을 길이길이 피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쿨스키를 찾아서 중미 민간 친선의 새 미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 료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6: 네 번째 시간입니다.
5: 모태동 동지는 일찍 실제 상황에 따라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공산당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업 방법이며 우리가 범한 오유의 발생 원인을 연구해보면 그 당시의 현지 실정을 떠나 주관적으로 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모태동 동지의 이 말은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내가 엄격하게 신심을 수련하고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사업을 벌이며 성실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고 전 당에서 특별 주제 교양을 전개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 중앙에서 제기한 많은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부터 출발하자면 먼저 실제에 심입해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사구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사구시의 태도가 있어야만 실제에 심입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릴 수 있습니다.

0: 칭찬과 비평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정으로 상황을 제대로 투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통신이 매우 발달돼 전화와 위챗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묻고 답하는 왁자지껄한 현장 토론보다 진실하고 생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현지 밀착 조사 연구, 대표 사례 분석식의 조사 연구 방식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시범 사업 중에서 성공적 시범을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이 바로 대표 사례 분석 방법입니다. 몸만이 아닌 마음도 기층에 두고 진실을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진실한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조사 연구나 일면적인 분재식 조사 연구, 수박 끝 핥기식 조사 연구를 해서는 안 되며 실사구시의 정신은 없고 말재주를 뿌려 환심을 사려고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형식주의이고 관료주의입니다. 깊이는 분석과 사고에 힘을 기울여 찌꺼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남기며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알아내므로써 사물의 본질과 법칙을 터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환과 비교, 반복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소수인의 이견과 반대 이견을 포함한 각 방면의 이견을 청취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립체적으로 분석하고 심사숙고하며 독선과 자만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 의견을 모두 들으면 시비를 잘 구별할 수 있고 한쪽 말만 믿으면 사리에 어둡게 되므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거듭되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내린 결책만이 실제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해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 탐바 장관이 1일 수도 킨샤사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343명으로 증가했다면서 현 단계의 전염병 대응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5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방역 정세는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탐바 장관은 1일 콩고민주공화국 툴루카 총리가 주재한 에볼라 전염병 대응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리투리주의 주도인 부니아의 공항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항보건 관측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손 씻기와 체온 측정 등 공중보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재개방은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콩고민주공화국 교통부는 에볼라 확산 위험 부담으로 인해 부니아 공항의 모든 입출항 여객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재 지속되는 방역 난제로는 환자 조기 발견과 격리, 밀접 접촉자, 추적관리, 안전한 장례 절차 진행,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통제 강화, 지역사회 방역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각 협력 동반자들은 조류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방역조치들이 에볼라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벤디부자오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30일 최대 피해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 정식 승인된 백신과 특효 치료 방법은 없지만 신속한 효과적 치료 시행이 유행 통제와 확진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임상 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일 이투리주 방문을 마치고 킨샤사로 돌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치세케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측은 이번 에볼라 유행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에볼라 확진자 5명이 완치 판정

0: 을 받았고 분야에서 에볼라 전문 치료센터 한 곳이 최근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에볼라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문은 1일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한 두 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남성은 수막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우간다를 방문했던 다른 한 남성은 말라리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문도 1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탈리아로 입국한 한 남성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보건당국은 현재 자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검 강위원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원하는 중국 의료 방역 1차 전문가팀이 2일 출발하여 에볼라 방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 풍부한 방역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팀 구성원들은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과 함께 현지 에볼라 방역을 지원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의료와 질병통제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이 폭발한 이래 제24진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은 신속하게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강습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방역 물자를 통합 관리하며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진료 최전선을 지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중국 투자 기업의 방역 업무를 지도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중국 동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로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반구 가을의 바닷바람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륜방대학의 오래된 건물 사이로 난 긴 복도를 스쳐 지나갑니다. 최근 브라질의 중국 도서센터가 이 책향기 극한 캠퍼스에서 공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이곳에서는 문화살롱, 주제강연, 독서공유 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도서 상호번역, 학자 상호교류, 청년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주재 중국 총령사 전민은 축사에서 중국 도서센터가 중국 브라질 문화교류의 접견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연방대학 로베르트 메드로니우 총장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는 경제무역과 기반시설 협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이 문화적 리해, 학술적 대화, 청년 육성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맥락을 설명해줍니다. 이를테면 진정 오래가는 동반자 관계는 결코 리익 차원에서의 연결만이 아니라 문명 사이 상호리와 서로를 향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접견실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익만 따지는 협상 테이블도 아닙니다.

0: 진정한 신뢰가 꾸준히 쌓여집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25년 5월 중국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론단 제4회 부장급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교류 등 5대 프로젝트를 함께 가동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문서에 담겼던 공감대와 비전들이 구체적인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면서 중국 라틴 아메리카 협력은 꾸준히 심화되고 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 라틴 아메리카 문명대화론단, 싱크탱크론단, 발전론단이 잇따라 개최되고 중국 문예단체 문화순회전시회, 영화제, 영화주간 행사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진출하며 현지에서 중국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중국 라틴 아메리카 항공 노선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적 왕래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아름다움을 뇌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요소들도 전례 없는 속도로 중국에 들어와 따뜻하고 진실한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브라질 지휘자 카스텔리아르는 소프라노 가수 마릴리아 바르가스, 기타 연주자 파비우 자논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객들에게 특별 콘서트를 선사했습니다. 브라질 사회학의 고전 작품 브라질인 브라질의 형성과 의미의 중국어판이 출간되고 메이코마야 문명특별전이 하남 박물관에서 관객과 만나기까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축구 스타들이 규주 농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 등장하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예술, 사상, 열정은 중국 땅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 각지를 다녀보면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 라틴 아메리카 협력을 논할 때는 콩, 광산, 항구, 철도 등을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교실, 극장, 서점, 소셜미디어, 청년들의 일상 등 곳곳에서 서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미시적인 양방향 교류가 중국 라틴 아메리카 관계의 더욱 심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열독이 파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상에서 책은 하나의 느림 매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덕분에 책은 대체 불가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리해와 교감은 바로 책장을 넘길 때의 머무름과 생각 속에서 서서히 축적되게 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는 매우 가볍지만 아주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문자를 통해 거듭 중국을 려해하고 중국 독자들이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글줄 사이에서 머나먼 대륙의 숨결을 느낄 때 중국 라틴 아메리카 사이의 산과 바다를 넘는 인연도 책 향기로 인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서가 진행해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떠듭니다.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부터 모아놓고 설명하고 조금만 뭔가를 시작해도 자랑하기 바쁩니다. 네, 하지만 진짜로 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말하는 순간 에너지는 새어나가고 집중은 흐트러지고 성장은 구경거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진정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동안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해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인생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몸을 바꾸고 실력을 만들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설계합니다. 네, 진정한 성장은 박수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 혼자 견디는 반복,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계속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 유한회사 연결참호단 가홍매 로령모범 혁신작업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화호 류견의 뜻풀이와 요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디지털 무역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쌍방향 투자 대국의 지위가 나날이 공고해지고 외자 리용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대외 투자 협력은 안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자 간 및 지역 간 경제 무역 협력에서 일련의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개방하면 발전하게 되고 배쇄하면 필연적으로 락후하게 되는 바 대외 개방은 우리나라 발전의 관건적인 수완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가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습금평 종석에는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다. 개방된 중국만이 현대화된 중국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초대 규모 시장의 우세를 활용하여 글로벌 자원 요소를 유치하고 국제와 독일 국내 시장의 두 가지 자원의 련동 효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무역 및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에 보다 튼튼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며 보다 강력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 공간을 확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법보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개방을 실시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으며 향후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역시 보다 개방적인 조건하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수준 대외 개방의 기재 및 체제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개혁과 고수준의 개방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대국의 책임감입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경제 글로벌화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경제 글로벌화는 영례 측면에는 바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탈퇴와 단절, 작은 안뜰, 높은 단벽을 시행하며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브랜드쇼어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개방지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항상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반글로벌화, 범안전화,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0: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소순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한 것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발전 동력을 공동으로 육성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여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더불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 발전의 심층적인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각국이 함께 손잡고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일대일로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며 글로벌 발전 장애, 글로벌 안보 장애, 글로벌 문명 장애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제 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인류명 공동체 구축에 더욱 큰 기여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의 기본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은 발전할수록 개방을 확대하게 되므로 개방의 문호를 더욱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제20기 제3차 선언회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며 보다 큰 범위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개방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국제 고표준에 접목하는 제도형 개방입니다. 제도형 개방은 고수준의 대외 개방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맞춰 요소류동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 시기 제도형 개방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및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중점 분야의 규칙, 규제, 관리, 기준 등을 국제 규칙의 보다 높은 수준과 접목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보다 적극적인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입니다. 자주적 개방과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방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자유무역 시험구와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은 자주적 개방의 중요한 실천으로서 개혁 개방 종합시험 플랫폼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최빈국에 주는 대중국 무관세 수출 제품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개방 플랫폼의 선행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도를 늘리고 자체 개방으로 글로벌 공동 개방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디지털화 및 녹색화 기회를 포착하는 개방입니다. 디지털화 및 녹색화는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중요한 엔진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여 2023년에 디지털화 교부가 가능한 서비스 수출입액은 2조 7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좀 많게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결시 수산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음식의 고소한 향기가 곳곳을 자극합니다. 조선족 민속촌에서는 흥겨운 춤과 노래와 함께 모형문화유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밤이 저물면 연길의 네온사인이 형형색색으로 빛납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시는 몰입감 넘치는 민속관광과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기 도시에서 점차 심층 체험 관광지로 변화하며 독특한 관광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올절 연휴 기간 연결시는 로석 관광객 133만 7,400명을 맞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82%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관광 종합 수입은 9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5% 증가했습니다. 네, 전국의 최대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자치주 소보도시 연길시는 조선족 민속문화를 관광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여 모형문화유산과 음식을 체험 공간에 녹여 관광객들이 민족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밝기 전부터 연길시 수산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찰떡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순대, 김치 등 음식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20여 년간 계장 가게를 운영해온 두한 씨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는데 하루에 수백 개씩 팔립니다. 라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산동성에서 온 관광객 장념진은 네, 일부러 아침 시장을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너무 힐링됩니다. 네, 라며 따뜻한 장국 한 그릇을 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연길시장은 연길 음식 문화의 집결지입니다. 이곳은 현지 주민들의 식자재를 구매하는 공간이자 이지 관광객들이 조선족 음식과 연길 특산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해온 최순희 씨는 네, 예전에는 동네 이웃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는데 하루 매출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길에 오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우리 작은 가게에서도 하루에 100포기가 넘는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네, 수산시장과 연길시장이 조선족의 일상 음식 문화를 담고 있다면 중국 조선족 민속촌은 조선족 풍속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5.1절 연휴 기간 이곳에서는 피리연주와 농강부가 번갈아 펼쳐졌으며 막걸리 시음과 찰떡

시기 등 민속 체험도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루적 관광객 수는 13만 2,300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민속촌에는 흰 벽과 푸른 기와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으며 장구와 상모 같은 무형문화 유산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차려입고 연길공주로 변신하여 현지 조선족 어머니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공연과 조선족 잘떡치기 체험 등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조선족 민속 체험을 하며 사진을 찍은 항주 관광객 장녀는 네, 조선족 옷을 입고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사진도 찍고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로부터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많은 지식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와 온기가 있는 여행은 정말 재밌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영길 씨는 민족 문화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혁신에 과감히 도전하여 가족 단위 여행, 야간 관광, 겨울 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뛰어난 디자인과 강한 체험성, 첨단 기술을 갖춘 새로운 콘텐츠와 업종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네, 영길 모아산에 위치한 해란 명조탑 360도 전망대에 올라서면 영길 시내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장천에서 온 관광객 당영항은 네,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니 도시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경치도 감상하고 기상 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2025년에 건설된 해란 명조탑은 전망, 기상과학 체험, 커피숍, 고공 산책이 어우러져 영길시 도시고공 전망 업종의 공백을 메우며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영길 공룡왕국은 영길 관광혁신의 또 다른 사례로 이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은 공룡문화를 중심으로 놀이기구, 실감나는 공연, 야간 미디어 풀빛쇼, 무형문화재 공연 등을 결합시켰습니다. 네, 명절 때마다 무형문화유산 체험과 전통문화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류동동은 네, 이것은 프로그램이 많아 정말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 야간 불꽃놀이와 공룡 퍼레이드가 네, 특히 인상 깊어요.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부르하통화 강변에는 비나온랑, 열애방주, 부르하성반 등 세 프로젝트가 건설됐습니다. 비나온랑은 강 양쪽의 상권을 이어주고 열애방주는 수상놀이 체험을 제공하며 부르하성반은 강변의 갤러리를 밝히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길에 낮에는 쇼핑과 오락, 밤에는 야경 감상이라는 종일 관광 패턴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영길의 성공 비결은 조류를 선도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데 있습니다. 네, 오후가 되면 영길 거리의 다양한 카페마다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카페 도시로 불리우는 이곳에는 전역에의 다양한 스타일의 카페가 즐비합니다. 영길 씨는 관련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 카페 산업 체인을 확장하고 카페 소비 신업종을 육성하여 카페 산업을 문화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가게에서 찰떡과 커피 등과 함께 조선족 전통 디저트를 선보이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대선 관광객 리란 씨는 커피 향에 연변 사과배의 달콤함이 더해져 정말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라고 웃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네, 밤이 되면 영길의 왕홍벽은 선명한 색상과 감각적인 이중문어 간판으로 관광객들의 촬영 명소로 변신합니다. 네, 고속철을 타고 영길에 와서 첫 목적지가 왕홍벽입니다. 여기에는 민속 즉흥 공연과 가무 공연도 있어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2000년도생 청도 관광객 조희 씨는 연결엔 민속 감성 플러스 랜디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왕홍벽 거리는 또 많은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길 양쪽에는 약 200개의 로즘 상가들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며 따뜻한 노란색과 형광 핑크색 불빛이 어우러져 빛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바비큐의 고소한 냄새와 막걸리의 달콤한 향이 밤바람과 함께 퍼집니다. 네, 장춘에서 온 관광객 정진우 씨는 네, 독특한 김치 전골을 맛보며 네, 조선족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맛이 더해져 너무 맛있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오기에 딱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병강 철로에 피어난 동행의 꽃, 중국철도 심양국 그룹 유한회사 연길차무단 가홍매 노력모범 혁신 작업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장춘 혼천 고속철도가 동북 병강의 수려한 산천을 가로지르며 여러 민족 혼종의 기대와 염원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연길 서역에는 한 송이 매화가 피어 있음이 바로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위원회사 연길차무단 가홍매 노령모범 혁신 작업실입니다. 전국 노령모범이자 연길서역 당지부석인 가홍매를 본받아 58명의 당원, 단원, 기술자들이 병강의 고속철 봉사 일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장인 정신으로 군중의 려정을 지키며 온정으로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을 가족처럼 정성껏 대하고 모든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실천한다. 이는 가홍매가 28년간 지켜온 조심이자 작업실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에 새긴 행동 준칙이기도 합니다. 전국 노령모범, 전국 5일 노동메달, 길림성 특등 노령모범 수상자인 가홍매는 병강철도 봉사가 단순한 출행 편의를 넘어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돕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연변자치소 총공회 비수를 거쳐 연길서역에 가홍매 노령모범 혁신작업실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연길서역 당지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가홍매는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또 맡았고 자신이 쌓아온 풍부한 봉사 경험과 혁신 리듬을 아낌없이 전수하여 노령모범 정신이 기층 일선에 뿌리내리고 부르게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지3541 열차가 연길서역에 도착하자마자 승객 조모의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순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다정하고도 확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길서역 역무원이자 가홍

내로령법은 혁신 작업실 구성원인 석정혁이 가장 먼저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휠체어, 따뜻한 물과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곧바로 가홍래 서기가 달려와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고 조모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실이 오랜 기간 훈련하고 최석화해온 영내외 현재 응급구조 체계 덕분에 1, 2형 구급대와의 연락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조모 부부는 감사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따뜻함은 마치 가족과 같았습니다. 이 소박한 글 속에는 고속철역에서 펼쳐진 한 편의 따뜻한 구조 이야기와 함께 작업실의 응급봉사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가홍매석의 발걸음을 따라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며 모든 승객을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당원 영무원 왕단의 다짐은 이미 그의 일상 업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매표소 앞에서 한 노인이 망설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단은 곧장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연세가 많아 의사 표현이 다소 힘들었고 손에는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겨우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일 거라 생각해 왕단은 매표 시스템에서 그와 비슷한 지명을 모두 검색해 보았지만 일치한 곳이 없었습니다. 왕단은 즉시 로인 앞에 쪼그려 앉아 내심히 묻기 시작했으며 로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연락처 목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마침내 손녀와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가족이 급히 도착했을 때 로인은 왕단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은 바로 가홍매 노령모범 혁신 작업실에서 추진하는 다섯 가지 약속 봉사법 중 정으로 전하는 약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승객들의 다양한 수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실은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승객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수요까지 먼저 파악하고 챙겨주는 능동적인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승객에게 더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작업실의 차별화된 봉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연길서역 홍매 사랑의 집에는 13명 엄마로 구성된 고속철 엄마팀이 푸드른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유아 동반 승객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구체화한 이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휴식, 수요, 놀이, 독서가 하나로 어우러진 이곳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포근한 쉼터로 되었습니다. 네, 어느 날 작업실의 골간 구성원 류정정은 대합실에서 한 젊은 부부가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류정정은 주동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육아 경험과 작업실에서 조직한 산모 신생아 보건 교육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가 배 아리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바로 판단했습니다. 네, 부모의 동의를 얻어 조용한 수유실로 안내한 후 류정정은 아이의 배를 전문적인 손길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작은 실천이 팀 전체의 공유 자산으로 자발적인 돌봄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체계적인 봉사로 발전하기까지 고속철 엄마팀의 탄생은 작업실의 통찰력과 실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줄곧 승객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혁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서 2017년에 작업실은 여성 급소 전담반을 조직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2018년에 구성된 안전검사 여성 작업반은 오는

0: 연속 단 한 건의 누락이 없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 여성 문명 일터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작업실의 시야는 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문화관광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연결 관광경제의 활기를 놓치지 않고 왕홍 고속철역으로서의 흡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철도와 지방, 철도와 기업 간 전략적 협력과 선전 활동을 통해 왕홍 플러스 민속관광, 고속철 플러스 빙설관광 등 10여 가지 출행 상품을 선보이며 길림성의 만억급 대관광사업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고속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고수에서 시작된 장인 정신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발자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홍면은 전수, 도움, 이끌물 사명으로 여기며 28년간 쌓아온 경험을 다섯 가지 약속 봉사법으로 정리하고 실용수첩으로 엮어냈습니다. 네, 작업실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점일 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기도 합니다. 당 지부의 지도 아래 이곳에서는 왕단, 류정정과 같은 업무 걸간 15명이 배출됐습니다. 이들은 응급구조, 4가지 언어봉사, 민속문화 해설 등 기술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현장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로 당원이 신입 당원을 이끌고 선배 기술자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야기가 이곳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원은 연길서역의 든든한 중추로서 굳건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홍매 노력모범 혁신작업실의 9개 혁신성과는 이미 봉사 일선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5가지 약속 봉사법과 4가지 언어봉사는 병강지역 고속철 봉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달래 약속 봉사팀, 고속철 엄마팀 등 대원은 날로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203개의 감사패와 처녀통의 감사편지, 그리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단위 등 연길 서역이 받은 경례에는 그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초심에서 시작해 무성한 결실을 맺기까지 가홍매 노력모범 혁신작업실의 성장 과정을 옹변해줍니다. 기나긴 철로에서 가홍매 노력모범 혁신작업실의 이야기는 하루하루 깊이를 도하며 고속철역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과 온정으로 병강의 작은 역을 새시대 철도인의 숨결이 넘치는 따뜻한 창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그릴 화, 범 호, 무리 류, 개 견, 화 호 류 견입니다. 네, 이 고사 성어는 봄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다, 너무 고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다, 서투른 솜씨로 흉내 내려다가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의 개국공신 마원은 수많은 전공을 세워 광무제 류수로부터 복파 장군을 제수받았습니다. 마원은 군사들을 오막에 다스렸고 용병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원의 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마음이고 다른 한 명은 마돈으로 어릴 때부터 마원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훗날 마원이 애지에서 장기간 군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도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한 번은 마원이 오명을 받아 교지라는 곳을 정벌하게 되었는데 조카들인 마음과 마돈이 다른 사람을 비웃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일부 강호의 인물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풍문을 듣게 됐습니다. 마원은 조카들이 이렇게 지내다가는 학업을 게을리할까 근심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전정을 그르칠까 우려되어 두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조카 엄둔에게 보내노라는 것인데 그 문필이 수려하고 뜻 또한 깊어 고문 중에 명문장으로 평가받으며 고문관지라는 책에 수록됐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으면 마치 부모를 부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부를 수는 있어도 자식으로서는 따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시국을 풍자하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룡백권은 성정이 도나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우며 겸손하면서도 청렴할 뿐만 아니라 정의감이 넘치니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다. 네, 편지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두개랑은 의협심이 강하니 역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는 천하의 호골들을 널리 사귀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 그와 벗으로 사귈 수 있다고 한다. 두개랑은 평시에 의리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참가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 형제들이 두개랑과 같은 사람과는 적게 어울리고 룡백고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양으로 놓고 볼 때 룡백고는 현명하고 도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룡백고처럼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는 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큰 봉새를 그리려 했으나 잘 그리지 못해도 들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중함과 도노함을 갖춘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두개랑과 같은 사람과 늘 어울린다고 할 때 그의 몸에 있는 장 단점 중에서 너희가 장점을 배우지 못한다면 가벼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잘못 그려 결국 개와 비슷한 그림이 되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나의 후손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네, 고사성어 화호류계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0: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증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형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4: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5: 저의 라이브 하나, 방송 스튜디오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6: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7: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최근 여러 지역의 기온이 연이어 30도를 웃돌면서 에어컨이 많은 가정의 필수품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면 전기도 절약하고 쾌적할까요? 네, 전기 절약 각도에서 볼 때 사실 에어컨의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절약됩니다. 우리가 항상 26도가 가장 절약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26도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상 상태의 쾌적한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집에 돌아와 우선 에어컨을 켜 23도로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30분 후에는 26도로 돌리면 장시간 저온 운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밤에 잠을 잘 때에는 27도에서 28도까지 높여 늦은 밤의 한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잠시 외출할 때 레아면 아래층에서 택배를 받거나 식사하러 나갈 때 에어컨을 끄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에어컨을 켭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에 따르면 에어컨을 다시 가동하는 데 드는 전력 소비는 이 30분 동안 운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만약 외출이 1시간 미만이면 에어컨을 끄지 말고 온도를 1도에서 2도로 높이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에어컨을 자주 켜고 끄면 압축기에 큰 압력을 가하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을 켜서 냉방을 할 때에는 에어컨의 풍향을 우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 공기는 일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우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찬 공기 자체의 물리

적 특성을 활용하여 균일하고 쾌적한 실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종 인솔. 우리나라가 전면 친환경 발전 방식 전환으로 아름다운 중국을 공동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세계 최대 규모 해상 환류소 해풍지심 해상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 종종시 요중구와 광동성 매주시가 대중들의 어려운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국 각지가 여유를 가지고 시험에 임해 꿈을 이루도록 다방면으로 수험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항구간 발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계입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더 높은 위치와 더 넓은 시야, 더 큰 강도로 새 노정에서의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새 장을 수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에 해 각지 각 부문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웰컴 투 차이나. 저도 특별히 당신을 내몽골에 초대합니다. 우리 올도스 무수 사막에 와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세요. 이는 사막방지 전문가 은녹진이 며칠 전 스웨리에서 전 세계 친구들에게 보낸 진심어린 초대의 말입니다. 19살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무수에서 시작해 지금 수만무의 푸른 숲을 가꾸기까지 은옥진은 41년의 시간을 들여 생태환경 건설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삼북 방호림 등 국가 중점 생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옥진처럼 사막 녹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우수 사막의 관리율은 85%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산수, 림, 전, 호수, 초원, 사막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2018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친환경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신속히 형성해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하늘과 산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으며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과 은산이라는 리듬이 조국 대지에서 더욱 충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각지는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치고 산과 물이 보이고 향수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람조류 녹조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들어섭니다. 운남성 곤명의 어머니 호수인 전지호에서는 17개의 조류 호수 공동관리 통합 플랫폼이 밤낮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은 130만 립방미터를 초과합니다. 2024년 가동 이후 전지호 관리는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방지로 전환됐습니다. 조류 호수 공동관리 일체화 플랫폼 책임자인 서계는 설비에 들어간 후 물리적 여과 과정을 통해 호수 내부의 람조류 립자와 미세 부유 물질을 여과할 수 있다면서 출하된 맑은 물은 바로 지표 호수 세 가지 범주에 도달해 전지호에 직접 보충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세 번이나 운남을 시찰하면서 번마다 호수 보호 관리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곤명 씨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해 생태 복구, 수로 정비 등 조치를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원의 명주인 전지가 다시 빛을 발하겠습니다. 권명시 전지관리국 당운규행 부국장은 권명시는 오수처리, 빗물쾌속처리, 녹조수처리, 호수내순환 등 4개의 100만 톤급 공정을 추가했다면서 2025년 전지수질은 1993년 시스템 관측 이래 가장 좋은 수질에 도달했다고 표했습니다. 당운규행 부국장은 향후 종합관리, 체계적 관리, 원천관리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전지의 수질, 물환경, 물생태를 끊임없이 개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장 닝츠 갈라초는 야생 복숭아나 무숲이 온산천에 널렸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생태지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복숭아 나무숲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갈라초는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번창하며 백성들이 부유한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갈라촌 당위원회 니마토제 주임은 영원히 청석이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눈을 아끼듯이 야생 복숭아 나무 숲을 아끼겠다고 말했습니다. 니마토제 주임은 마을의 복숭아 숲 총 면적은 300여 무이고 야생 복숭아 나무는 1250여 그루이며 해마다 복숭아꽃 축제는 300여만 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마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4,300원에 달해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진정으로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 생태환경법률과 제도 건설은 입법 강도가 가장 크고 제도 발부가 가장 밀집하며 감독관리 집법 척도가 가장 엄격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최초로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법률에 편입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독립적으로 장으로 편찬하며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인 황민은 법전은 원천관리 사유를 부각시키고 시야를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데까지 확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한계 장절로 편찬하고 탄소정점 도달과 탄소중립의 중대 전략을 관철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하며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과학기술의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포치를 했습니다. 생태환경부 과학기술과 재무사 왕지빈 사상은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를 생태환경의 관리 효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녹수청산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지빈 사장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의 포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시장지향의 친환경기술 혁신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과학기술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족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시작된 이후 종경시 요중구와 광동숙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수종

0: 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육 성과를 실질적인 업무 효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종시 요중구는 공개적인 교육을 견제하면서 당원 간부들이 기층으로 깊이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청취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중구와 구룡파구 경계에 위치한 호센로 서쪽 구간은 행정구역 장벽 등 류로 과거에는 이곳에 보수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린근 단지 규모가 커진 데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대중교통 유용 수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요중구가 나서서 교통, 경찰, 계획 등 부문과 가두를 찾아 구룡구와 함께 현지 답사를 통해 론중을 진행한 후 호산로 서쪽 구간 양측에 보수 정류장을 추가하고 새로운 보수 로선을 추가 개설했으며 기존 보수 로선을 더욱 최적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종종시 시민 조몽은 보수 정류장을 설립한 후 아이들은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초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 버스를 타고 장을 본다면서 너무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시작된 후 종종시 요중구 초급 이상 지도부는 요구와 대조하면서 검토할 문제 771건을 제기하고 하나씩 시정하고 있습니다. 종종시 요중구 당위원회 조직부 요회 부부장은 우리는 학습교육에 관한 당장의 집안 포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올바른 취조관으로 초대형 도시 현대화 관리의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군중들의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동성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추중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응한 행정봉사 난제들을 힘써 해결했습니다. 군중들이 반응한 출근해서는 시간을 낼 수 없고 퇴근해서는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행정봉사의 난제에 비추어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온라인 처리를 확대했으며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첫 신분증 발급 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플러스 시간차이 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시범적으로 정식 봉사 창구를 개설했고 주말에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해당 창구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근무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매주시 시민 옆 애연은 아이를 데리고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어린이나 아이나 따로 총과 맡을 필요 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서 전 과정이 간단하고도 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봉사, 민생봉사 등 분야에 집중해 광동성 매주시 현척급 이상 지도부는 900개 이상의 검토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하나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매주시 당위원회 조직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주희 부부장은 우리는 습금층 총석의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대중과 기업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대조하면서 사실대로 개선해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15차 5기능 계획의 좋은 출발과 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세계 최대 규모 해상환류소인 해풍지심이 4일 광동성 양강에서 부요식 설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풍지심이 가동되면 매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송전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박한 작업 끝에 중량 2만 5천 톤에 달하는 해풍지심 상부 모듈이 수중 높이 70m 도관 프레임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독행을 실현했습니다. 이어 환류소는 전체 시운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해상환류소는 개별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0: 교류 전력을 집전하고 승합한 뒤 고압 증류로 변환하고 해저 케이블을 거쳐 육상 전력망으로 전달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해풍 지심은 세계 최초의 500킬로볼트 2000메가와트급 유연성 증류 해상 활류소로 평면 면적은 표준 축구장과 비슷하고 높이는 약 15층 건물에 상당합니다. 삼엽그룹 광동지사 양강회사 해상풍력 프로젝트 책임자 황용은 만톤급 해상 블록을 한 번에 일괄 안착시키는 공사에 성공했으며 설치 정밀도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해 향후 해상풍력발전소의 전용량 개통연계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풍지심이 건설된 후 삼엽 양강 청주 5기 7기 해상풍력발전소 163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곳에서 집결, 승합과 교류해서 증류로의 변환 처리를 거쳐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 전력망으로 송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1: 얼마 전 호북성의 여러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지속되면서 곧 수확할 밀밭이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온 농기계 운전사들이 호북을 지원하여 곡식을 지켜냈습니다. 현재 호북의 밀수확은 거의 끝났고 하남성은 본격적인 밀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호북성에서 온 약 300명의 농기계 운전사들도 구성된 광역작업대가 하남성의 밀수확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호북성 효감시 한 농기계 합작사 수확기계의 열기가 재빠지기도 전에 농기계 운전사들은 바로 하남성 중구시 심구현으로 출발했습니다. 장형봉은 기타 4명의 농기계 운전사와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부품을 사고 장비를 마친 후에 바로 떠나야 한다며 비가 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성의 밀수확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장형봉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밀수확 경험이 많은 그는 심구현의 농가들과 친분이 있고 신뢰도 깊은 관계입니다. 오전 11시 차량 향렬이 하남성 신양 봉사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봉사구역 사별꾼들은 밀수확 지원을 온 이들을 알아보고 먼저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로 오는 농기계 운전사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물 한 병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사의를 전합니다. 장형봉과 팀원들은 하남성의 첫 유역인 주구시 심구현 신안집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농가들의 조바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밀을 바로 수확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원하러 온 농기계 운전사들도 휴식 시간이 없이 바로 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할수록 사고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날 장형봉의 수확기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장형봉의 농기계는 품질 보증 기간임에도 고장이 나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현장까지 오려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장형봉은 직접 수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기계의 굉음이 울려퍼졌습니다. 이는 다망한 작업 현장의 소리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장형봉이 계산한 작업 진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1200여무의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정스러운 하남 농가들도 물과 과일을 가져오고 호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밀을 보면서 호북성 지원자들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주구의 밀을 모두 수확한 후 장형봉 일행은 주마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북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비가 내리기 전 밀 수확을 마치기 위해 호북 하남 하북을 이어가며 계속 북쪽으로 향발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대학 입학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전국 각지는 사전 배치와 면밀한 준비를 통해 대학 입시 시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시험 기간 하남성 전역에서는 수만 대의 택시와 인터넷 예약 택시 차량이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교통운송봉사센터 택시과 관계자 송한비는 거주지가 외진 곳에 있는 수험생은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1대1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청래성 선영 씨는 전역에서 조용한 수금 환경 조성을 권장하면서 건설 현장과 오락 장소 등은 요구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경찰은 또한 경적 울림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영시 교통집행국 감독일과의 책임자 기학평은 시내 모든 시금장을 포함해 택시 자원봉사 차량팀을 조직했고 예약 상담 전화도 개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도시관리 등 부분과 협력해 소음제로 행동을 전개, 그들의 꿈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천성 달주시 선안현 소방구조대대는 최근 해당 관할 구역 내 시금장, 수금생 집중급식 제공호텔, 지정숙박호텔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선안중학교 원영 교장은 시금 전에 시금장, 기숙사, 식당의 소방시설과 대피로를 전면 검사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공안부문은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수험생들의 신분증 긴급 발급 수요에 대비해 긴급 업무 신속 처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원시 공안국 소전분국 영반파출소 장봉료 경찰관은 시험 하루 전부터 시험 기간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금생이 수금표를 지참하면 신분증 촬영, 접수,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약 2시간 만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세계보건기구가 4일 발표한 2026년판 식원성 질병 추정 데이터에 따르면 불안전 식품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6,600만 명이 병에 걸리고 150만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콜스를 찾아서 중미 민간 신선의 새 미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사막 퇴치 용 운옥진이 해외에서 미국벗 사콜스를 찾는 이야기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7년이나 이어온 소박하고 순수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 중미 양국의 친선의 이야기는 양국 인민이 서로 려해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두톤정을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사콜스의 본명은 로널드 사콜스키이고 퇴직한 미국 고종 역사 교원입니다. 1999년 락양 외국어 학교에 초빙된 사콜스키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황막한 사막을 다스려 록지로 만든 은록진의 사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콜스키는 여러 미국 기구에 연계하여 5천 달러를 모금한 후 기금회를 통해 이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당시 이 기부금은 극히 소중했습니다. 은록진은 이 선심을 사막 퇴치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묘목을 구입하고 황막을 개간하면서 사막화 방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 묘목들은 5만 요구르의 큰 나무로 성장하고 지금은 숲이 울창한 오아시스로 거듭났습니다. 27년 동안 은옥진은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종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에 관련한 단서들이 부족했기에 여태껏 기부자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 은옥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옛 친구 사콜스를 찾는다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사콜스가 오아시스에 직접 와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네티즌들은 이들의 진정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사람 찾기에 나섰으며 단 26시간 만에 태평양을 걸친 상봉을 이뤄냈습니다. 옛 동료가 연결해서 두 사람은 화상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0: 은옥지는 울먹이며 마음속에 오래동안 간직했던 감사의 마음을 정중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말 뒤에는 두툰 종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쿨스키도 감동을 금치 못했고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년 내 사쿨스키는 이 특별한 인연을 줄곧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사쿨스키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이번 화상통화를 기적이라며 중국에서 잠시 동안 교편을 잡았던 경력은 그의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두툰 정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수늘레 사쿨스키는 교직을 맡은 미국 교실에는 무스 사막의 사진, 룡문 석굴 풍경 사진, 중국 친구들과의 기념 사진 등 중국 관련 사진과 기념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 사쿨스키는 올해 내 무수 사막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씌웠습니다. 그는 은옥진과 함께 새 묘목을 심어 국경을 초월한 종이 오아시스의 식록과 함께 요가고 성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중미 친선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인민일보 국제부가 발표한 미니 영상은 짧은 시간 내 수백만의 조회수와 근 5천 개 댓글을 받았습니다. 은옥진과 사쿨스키의 따뜻한 이야기는 바로 중미 민간 친선 왕래의 축소판입니다. 중미 왕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창한 애교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수한 일반 민중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순간들도 숨겨 있습니다. 사쿨스키는 2000년 그가 후코투모 학교의 강당에서 했던 말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면서 한 가족처럼 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인민은 모두 평화와 안녕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차이는 종례로 민간의 선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심과 포용은 여전히 분쟁을 뛰어넘고 공감대를 응집시키는 관건입니다. 미국 중미연구센터 고급연구원 수라부 굽타가 말하다시피 수많은 양국 일반 민중들의 친선 왕래 이야기들은 미중 민간 친선의 바탕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수 사막에서 자라난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 정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고 강력합니다. 산과 바다를 넘는 이 민간 친선이 해마다 더 푸르러 중미 양국 민간적인 리해와 포용, 상생의 마음을 오래도록 이어가게 하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전진에 소중한 민간의 힘을 심어주며 친선의 꽃을 길이길이 피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쿨스키를 찾아서 중미 민간 친선의 새 미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 료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림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일찍 실제 상황에 따라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공산당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업 방법이며 우리가 범한 오유의 발생 원인을 연구해보면 그 당시의 현지 실정을 떠나 주관적으로 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모태동 동지의 이 말은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내가 엄격하게 신심을 수련하고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사업을 벌이며 성실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고 전 당에서 특별 주제 교양을 전개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 중앙에서 제기한 많은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부터 출발하자면 먼저 실제에 심입해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사구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사구시의 태도가 있어야만 실제에 심입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면 조사연구라는 기본 기능을 익혀야 합니다. 지금 과학 방면에서 조사연구를 중시하고 있지만 더 큰 공격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겉돌거나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심층적으로 착실하게 조사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층의 눈길과 발길을 돌리고 항상 일선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다니며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봐야 하며 간부와 대중들의 칭찬과 비평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정으로 상황을 제대로 투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통신이 매우 발달돼 전화와 위챗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짓고 묻고 답하는 왁자지껄한 현장 토론보다 진실하고 생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현지 밀착 조사 연구, 대표 사례 분석식의 조사 연구 방식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시범 사업 중에서 성공적 시범을

0: 행위를 취하며 가짜를 부리고 진짜를 남기며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알아내므로써 사물의 본질과 법칙을 터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환과 비교, 반복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소수인의 이견과 반대 이견을 포함한 각 방면의 이견을 청취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심사숙고하며 독선과 자만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 의견을 모두 들으면 시비를 잘 구별할 수 있고 한쪽 말만 믿으면 사리에 어둡게 되므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거듭되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내린 결책만이 실제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해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 칸바 장관이 1일 수도 킨샤사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343명으로 증가했다면서 현 단계의 전염병 대응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5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방역 정세는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칸바 장관은 1일 콩고 민주공화국 툴루카 총리가 주재한 에볼라 전염병 대응 조정 회의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리투리주의 주도인 부니아의 공항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보건 관측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손 씻기와 체온 측정 등 공중보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재개방은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콩고민주공화국 교통부는 에볼라 확산 위험 부담으로 인해 부니아 공항의 모든 입출항 여객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재 지속되는 방역 난제로는 환자 조기 발견과 격리, 밀접 접촉자, 추적 관리, 안전한 장례 절차 진행,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통제 강화, 지역사회 방역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각 협력 동반자들은 조류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방역조치들이 에볼라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벤디부자오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30일 최대 피해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 정식 승인된 백신과 특효 치료 방법은 없지만 신속한 효과적 치료 시행이 유행 통제와 확진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일 이투리주 방문을 마치고 킨샤사로 돌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치세케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에볼라 유행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에볼라 확진자 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부니아에서 에볼라 전문치료센터 한 곳이 최근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에볼라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문은 1일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한 두 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남성은 수막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우간다를 방문했던 다른 한 남성은 말라리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문도 1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탈리아로 입국한 한 남성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보건당국은 현재 자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원하는 중국 의료 방역 1차 전문가팀이 2일 출발하여 에볼라 방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 풍부한 방역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팀 구성원들은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과 함께 현지 에볼라 방역을 지원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의료와 질병통제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이 폭발한 이래 제24진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은 신속하게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강습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방역 물자를 통합 관리하며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진료 최전선을 지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중국 투자 기업의 방역 업무를 지도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중국 동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로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반구 가을의 바닷바람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륜방대학의 오래된 건물 사이로 난 긴 복도를 스쳐 지나갑니다. 최근 브라질의 중국 도서센터가 이 책향기 극한 캠퍼스에서 공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이곳에서는 문화살롱, 주제강연, 독서공유 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도서 상호번역, 학자 상호교류, 청년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주재 중국 총령사 전민은 축사에서 중국 도서센터가 중국 브라질 문화교류의 접견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륜방대학 로베르트 메드로니우 총장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관계는 경제무역과 기반시설 협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이 문화적 리해, 학술적 대화, 청년 육성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관계의 맥락을 설명해줍니다. 이를테면 진정 오래가는 동반자 관계는 결코 리익 차원에서의 연결만이 아니라 문명 사이 상호리와 서로를 향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접견실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익만 따지는 협상 테이블도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선의를 간직하고 함께 이 공간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이들 양방향으로의 리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진정한 신뢰가 꾸준히 쌓여집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25년 5월 중국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론단 제4회 부장급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교류 등 5대 프로젝트를 함께 가동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문서에 담겼던 공감대와 비전들이 구체적인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면서 중국 라틴 아메리카 협력은 꾸준히 심화되고 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 라틴 아메리카 문명대화론단, 싱크탱크론단, 발전론단이 잇따라 개최되고 중국 문예단체 문화순회전시회, 영화제, 영화주간 행사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진출하며 현지에서 중국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중국 라틴 아메리카 항공 노선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적 왕래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아름다움을 려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요소들도 전례 없는 속도로 중국에 들어와 따뜻하고 진실한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브라질 지휘자 카스텔리아르는 소프라노 가수 마릴리아 바르가스, 기타 연주자 파비우 자논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객들에게 특별 콘서트를 선사했습니다. 브라질 사회학의 고전 작품 브라질인 브라질의 형성과 의미의 중국어판이 출간되고 메이코마야 문명특별전이 하남 박물관에서 관객과 만나기까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축구 스타들이 규주 농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 등장하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예술, 사상, 열정은 중국 땅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 각지를 다녀보면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 라틴 아메리카 협력을 논할 때는 콩, 광산, 항구, 철도 등을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교실, 극장, 서점, 소셜미디어, 청년들의 일상 등 곳곳에서 서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미시적인 양방향 교류가 중국 라틴 아메리카 관계의 더욱 심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열독이 파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상에서 책은 하나의 느림 매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덕분에 책은 대체 불가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명 사이 리해와 교감은 바로 책장을 넘길 때의 머무름과 생각 속에서 서서히 축적되게 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는 매우 가볍지만 아주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문자를 통해 거듭 중국을 려해하고 중국 독자들이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글줄 사이에서 머나먼 대륙의 숨결을 느낄 때 중국 라틴 아메리카 사이의 산과 바다를 넘는 인연도 책 향기로 인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서가 진행해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떠듭니다.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부터 모아놓고 설명하고 조금만 뭔가를 시작해도 자랑하기 바쁩니다. 네, 하지만 진짜로 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말하는 순간 에너지는 새어나가고 집중은 흐트러지고 성장은 구경거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진정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동안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해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인생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몸을 바꾸고 실력을 만들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설계합니다. 네, 진정한 성장은 박수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 혼자 견디는 반복,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계속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 유한회사 연결참호단 가홍매 로령모범 혁신 작업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화호 류견의 뜻풀이와 요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수준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디지털 무역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쌍방향 투자 대국의 지위가 나날이 공고해지고 외자 리용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대외 투자 협력은 안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자 간 및 지역 간 경제무역 협력에서 일련의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개방하면 발전하게 되고 배쇄하면 필연적으로 락후하게 되는 바 대외 개방은 우리나라 발전의 관건적인 수완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가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습근평 종석에는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다. 개방된 중국만이 현대화된 중국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초대 규모 시장의 우세를 활용하여 글로벌 자원 요소를 유치하고 국제와 독일 국내 시장의 두 가지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무역 및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에 보다 튼튼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며 보다 강력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 공간을 확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법보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개방을 실시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으며 향후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역시 보다 개방적인 조건하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수준 대외 개방의 기재 및 체제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개혁과 고수준의 개방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대국의 책임감입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경제 글로벌화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경제 글로벌화는 영례 측면에는 바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탈퇴와 단절, 작은 안뜰, 높은 단벽을 시행하며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브랜드쇼어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개방지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항상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반글로벌화, 범안전화,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단호히 반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한 것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발전 동력을 공동으로 육성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여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근평 종석에는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더불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 발전의 심층적인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각국이 함께 손잡고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일대일로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며 글로벌 발전 장애, 글로벌 안보 장애, 글로벌 문명 장애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제 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인류명 공동체 구축에 더욱 큰 기여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의 기본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은 발전할수록 개방을 확대하게 되므로 개방의 문호를 더욱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제20기 제3차 선언회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며 보다 큰 범위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개방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국제 고표준에 접목하는 제도형 개방입니다. 제도형 개방은 고수준의 대외 개방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맞춰 요소 유동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 시기 제도형 개방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및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종종 분야의 규칙, 교재, 관리, 기준 등을 국제 규칙에 보다 높은 수준과 접목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보다 적극적인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입니다. 자주적 개방과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방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자유무역 시험구와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은 자주적 개방의 중요한 실천으로서 개혁 개방 종합 시험 플랫폼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최빈국이 주는 대중국 무관세 수출 제품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개방 플랫폼의 선행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도를 늘리고 자체 개방으로 글로벌 공동 개방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디지털화 및 녹색화 기회를 포착하는 개방입니다. 디지털화 및 녹색화는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중요한 엔진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여 2023년에 디지털화 교부가 가능한 서비스 수출입액은 2조 7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결시 수산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음식의 고소한 향기가 곳곳을 자극합니다. 조선족 민속촌에서는 흥겨운 춤과 노래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밤이 저물면 연길의 네온사인이 형형색색으로 빛납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시는 몰입감 넘치는 민속관광과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기 도시에서 점차 심층 체험 관광지로 변화하며 독특한 관광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올절 연휴 기간 연결시는 로석 관광객 133만 7,400명을

맞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82%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관광 종합 수입은 9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5% 증가했습니다. 네, 전국의 최대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자치소 보도시 영길 씨는 조선족 민속문화를 관광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여 모형문화유산과 음식을 재험 공간에 녹여 관광객들이 민족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밝기 전부터 영길시 수산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찰떡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순대, 김치 등 음식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20여 년간 계장 가게를 운영해온 두한 씨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는데 하루에 수백 개씩 팔립니다. 라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산동성에서 온 관광객 장념진은 네, 일부러 아침 시장을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너무 힐링됩니다. 네, 라며 따뜻한 장국 한 그릇을 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영길시장은 영길 음식 문화의 집결지입니다. 이곳은 현지 주민들의 식자재를 구매하는 공간이자 이지 관광객들이 조선족 음식과 영길 특산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해온 최순희 씨는 네, 예전에는 동네 이웃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는데 하루 매출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길에 오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우리 작은 가게에서도 하루에 100포기가 넘는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네, 수산시장과 영길시장이 조선족의 일상 음식 문화를 담고 있다면 종국 조선족 민속촌은 조선족 풍속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5.1절 연휴 기간 이곳에서는 피리 연주와 농악무가 번갈아 펼쳐졌으며 막걸리 시음과 찰떡치기 등 민속 체험도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누적 관광객 수는 13만 2,300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민속촌에는 흰 벽과 푸른 기와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으며 장구와 상모 같은 무형문화유산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차려입고 연길 공주로 변신하여 현지 조선족 어머니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공연과 조선족 찰떡치기 체험 등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조선족 민속 체험을 하며 사진을 찍은 항주 관광객 장녀는 네, 조선족 옷을 입고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사진도 찍고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로부터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많은 지식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와 온기가 있는 여행은 정말 재밌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영길 씨는 민족 문화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혁신에 과감히 도전하여 가족 단위 여행, 야간 관광, 겨울 레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뛰어난 디자인과 강한 체험성, 첨단 기술을 갖춘 새로운 콘텐츠와 업종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네, 영길 모아산에 위치한 해란 명조탑 360도 전망대에 올라서면 영길 시내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장천에서 온 관광객 당영항은 네,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니 도시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경치도 감상하고 기상 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2025년에 건설된 해란 명조탑은 전망, 기상과학체험, 커피숍, 고공산책이 어우러져 영길시 도시고공 전망업종의 공백을 메우며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영길 공룡왕국은 영길 관광혁신의 또 다른 사례로 이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은 공룡 문화를 중심으로 놀이기구, 실감나는 공연, 야간 미디어 풀빛쇼, 무형문화재 공연 등을 결합시켰습니다. 네, 명절 때마다 무형문화유산 체험과 전통문화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류동동은 네, 이곳은 프로그램이 많아 정말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 야간 불꽃놀이와 공룡 퍼레이드가 네, 특히 인상 깊어요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부르하통화 강변에는 비나 온랑, 열의 방주, 부르하 성반 등 세 프로젝트가 건설됐습니다. 비나 온랑은 강 양쪽의 상권을 이어주고 열의 방주는 수상놀이 체험을 제공하며 부르하 성반은 강변의 갤러리를 밝히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길에 낮에는 쇼핑과 오락, 밤에는 야경 감상이라는 종일 관광 패턴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연길의 성공 비결은 조류를 선도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데 있습니다. 네, 오후가 되면 연길 거리의 다양한 카페마다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카페 도시로 불리우는 이곳에는 전역에 다양한 스타일의 카페가 즐비합니다. 연결시는 관련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 카페 산업 체인을 확장하고 카페 소비 신업종을 육성하여 카페 산업을 문화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가게에서 찰떡과 커피 등과 함께 조선족 전통 디저트를 선보이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대선 관광객 리란 씨는 커피 향에 연변 사과배의 달콤함이 더해져 정말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라고 웃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네, 밤이 되면 연길의 왕홍벽은 선명한 색상과 감각적인 이중언어 간판으로 관광객들의 촬영 명소로 변신합니다. 네, 고속철을 타고 연길에 와서 첫 목적지가 왕홍벽입니다. 역에는 민속 즉흥 공연과 가무 공연도 있어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2000년도생 청도 관광객 조희 씨는 연결은 민속 감성 플러스 랜디안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왕홍벽 거리는 또 많은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길 양쪽에는 약 200개의 로즘 상가들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며 따뜻한 노란색과 형광 핑크색 불빛이 어우러져 빛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바비큐의 고소한 냄새와 막걸리의 달콤한 향이 밤바람과 함께 퍼집니다. 네, 장춘에서 온 관광객 정진우 씨는 네, 독특한 김치 전골을 맛보며 네, 조선족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맛이 더해져 너무 맛있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오기에 딱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병강철로에 피어난 동행의 꽃, 중국철도 심양국그룹 유한회사 연결차무단 가홍매 노력모범 혁신작업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장춘 훈춘 고속철도가 동북평강의 수려한 산천을 가로지르며 여러 민족 혼종의 기대와 염원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연결서역에는 한 송이 매화가 피어있으니 바로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위원회사 연결차무단 가홍매 노력모범 혁신작업실입니다. 전국 노력모범이자 연결서역 당지부석인 가홍매를 본받아 58명의 당원, 단원, 기술자들이 병강의 고속철 봉사 일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장인 정신으로 군중의 려정을 지키며 온정으로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을 가족처럼 정성껏 대하고 모든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실천한다. 이는 가홍매가 28년간 지켜온 조심이자 작업실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에 새긴 행동 준칙이기도 합니다. 전국 노령모범 전국 5일 노동메달 길림성 특등 노령모범 수상자인 가홍매는 병강철도 봉사가 단순한 출행 편의를 넘어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돕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연변자치소 총공회 비수를 거쳐 연결서역에 가홍매 노령모범 혁신작업실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연결서역 당지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가홍매는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또 맡았고 자신이 쌓아온 풍부한 봉사 경험과 혁신 리듬을 아낌없이 전수하여 노력모범 정신이 기층 일선에 뿌리내리고 부르게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지3541 열차가 연길서역에 도착하자마자 승객 조모의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순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다정나고도 확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결서역 역무원이자 가홍매 노력모범 혁신작업실 구성원인 석정혁이 가장 먼저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휠체어, 따뜻한 물과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곧바로 가홍매 서기가 달려와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고 조모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실이 오랜 기간 훈련하고 최적화해온 역내외 현재 응급구조 체계 덕분에 1, 2형 구급대와의 연락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조모 부부는 감사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따뜻함은 마치 가족과 같았습니다. 이 소박한 글 속에는 고속철역에서 펼쳐진 한 편의 따뜻한 구조 이야기와 함께 작업실의 응급 봉사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가홍매석의 발걸음을 따라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며 모든 승객을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당원 역무원 왕단의 다짐은 이미 그의 일상 업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매표소 앞에서 한 노인이 망설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단은 곧장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0: 물었습니다. 네로에는 연세가 많아 의사 표현이 다소 힘들었고 손에는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겨우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일 거라 생각해 왕단은 매표 시스템에서 그와 비슷한 지명을 모두 검색해 보았지만 일치한 곳이 없었습니다. 왕단은 즉시 로인 앞에 쪼그려 앉아 내심히 묻기 시작했으며 로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연락처 목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마침내 손녀와 통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 가족이 급히 도착했을 때 로인은 왕단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은 바로 가홍매 로룡모범 혁신 작업실에서 추진하는 다섯 가지 약속 봉사법 중 정으로 전하는 약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승객들의 다양한 수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실은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승객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수요까지 먼저 파악하고 챙겨주는 능동적인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승객에게 더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작업실의 차별화된 봉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연길서역 홍매 사랑의 집에는 13명 엄마로 구성된 고속철 엄마팀이 부드러운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유아 동반 승객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구체화한 이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휴식, 수요, 놀이, 독서가 하나로 어우러진 이곳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포근한 쉼터로 되었습니다. 네, 어느 날 작업실의 골간 구성원 류정정은 대합실에서 한 젊은 부부가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류정정은 주동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육아 경험과 작업실에서 조직한 산모 신생아 보건 교육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가 배 아리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바로 판단했습니다. 네, 부모의 동의를 얻어 조용한 수유실로 안내한 후 류정정은 아이의 배를 전문적인 손길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작은 실천이 팀 전체의 공유 자산으로 자발적인 돌봄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체계적인 봉사로 발전하기까지 고속철 엄마팀의 탄생은 작업실의 통찰력과 실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줄곧 승객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혁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서 2017년에 작업실은 여성 급소 전담반을 조직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2018년에 구성된 안전검사 여성 작업반은 5년 연속 단 한 건의 누락이 없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전국 여성 문명 일터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작업실의 시야는 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문화관광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연길 관광경제 활기를 놓치지 않고 왕홍 고속철역으로서의 흡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철도와 지방, 철도와 기업 간 전략적 협력과 선전 활동을 통해 왕홍 플러스 민속관광, 고속철 플러스 빙설관광 등 10여 가지 출행 상품을 선보이며 길림성의 만억급 대관광사업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고속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고수에서 시작된 장인 정신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발자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홍매는 전수, 도움, 이끌물 사명으로 여기며 28년간 쌓아온 경험을 다섯 가지 약속 봉사법으로 정리하고 실용수첩으로 엮어냈습니다. 네, 작업실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점일 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기도 합니다. 당 지부의 지도 아래 이곳에서는 왕단, 류정정과 같은 업무 걸간 15명이 배출됐습니다. 이들은 응급구조, 4가지 언어 봉사, 민속문화 해설 등 기술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현장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로 당원이 신입 당원을 이끌고 선배 기술자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야기가 이곳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원은 연길서역의 든든한 중추로서 굳건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홍매 노령모범 혁신작업실의 9개 혁신 성과는 이미 봉사 일선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5가지 약속 봉사법과 4가지 언어 봉사는 병강지역 고속철 봉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달래 약속 봉사팀, 고속철 엄마팀 등 대원은 날로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203개의 감사패와 전효통의 감사편지, 그리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단위 등 연길서역이 받은 경례에는 그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초심에서 시작해 무성한 결실을 맺기까지 가홍매 노령모범 혁신작업실의 성장 과정을 옹변해줍니다. 기나긴 철로에서 가홍매 노령모범 혁신작업실의 이야기는 하루하루 깊이를 도하며 고속철역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과 온정으로 병강의 작은 역을 새시대 철도인의 숨결이 넘치는 따뜻한 창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그릴화, 범호, 무리, 류, 개, 견, 화호, 류견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봄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다, 너무 고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다, 서투른 솜씨로 흉내 내려다가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의 개국공신 마원은 수많은 전공을 세워 광무제류수로부터 복파장군을 제수받았습니다. 마원은 군사들을 오막에 다스렸고 용병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원의 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마음이고 다른 한 명은 마돈으로 어릴 때부터 마원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훗날 마원이 애지에서 장기간 군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도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한 번은 마원이 오명을 받아 교지라는 곳을 정벌하게 되었는데 조카들인 마음과 마돈이 다른 사람을 비웃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일부 강호의 인물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풍문을 듣게 됐습니다. 마원은 조카들이 이렇게 지내다가는 학업을 게을리할까 근심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전정을 그르칠까 우려되어 두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조카 엄둔에게 보내노라는 것인데 그 문필이 수려하고 뜻 또한 깊어 고문 중에 명문장으로 평가받으며 고문관지라는 책에 수록됐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으면 마치 부모를 부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부를 수는 있어도 자식으로서는 따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시국을 풍자하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룡백권은 성정이 도나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우며 겸손하면서도 청렴할 뿐만 아니라 정의감이 넘치니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다. 네, 편지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두개랑은 의협심이 강하니 역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는 천하의 호골들을 널리 사귀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 그와 벗으로 사귈 수 있다고 한다. 두개랑은 평시에 의리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참가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 형제들이 두개랑과 같은 사람과는 적게 어울리고 룡백고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양으로 놓고 볼 때 룡백고는 현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룡백고처럼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는 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큰 봉쇄를 그리려 했으나 잘 그리지 못해도 들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중함과 도노함을 갖춘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두개랑과 같은 사람과 늘 어울린다고 할 때 그의 몸에 있는 장 단점 중에서 너희가 장점을 배우지 못한다면 가벼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잘못 그려 결국 개와 비슷한 그림이 되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나의 후손이 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네, 고사성어 화호류견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4: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2: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

0: 쓰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2: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0: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0: 네, 최근 여러 지역의 기온이 연이어 30도를 웃돌면서 에어컨이 많은 가정의 필수품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면 전기도 절약하고 쾌적할까요? 네, 전기 절약 각도에서 볼 때 사실 에어컨의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절약됩니다. 우리가 항상 26도가 가장 절약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26도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상 상태의 쾌적한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집에 돌아와 우선 에어컨을 켜 23도로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30분 후에는 26도로 돌리면 장시간 저온 운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밤에 잠을 잘 때에는 27도에서 28도까지 높여 늦은 밤의 한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잠시 외출할 때라면 아래층에서 택배를 받거나 식사하러 나갈 때 에어컨을 끄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에어컨을 켭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에 따르면 에어컨을 다시 가동하는 데 드는 전력 소비는 이 30분 동안 운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만약 외출이 1시간 미만이면 에어컨을 끄지 말고 온도를 1도에서 2도로 높이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에어컨을 자주 켜고 끄면 압축기에 큰 압력을 가하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을 켜서 냉방을 할 때에는 에어컨의 풍향을 우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 공기는 일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우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찬 공기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균일하고 쾌적한 실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5월 27일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국내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13개 고고학 보고와 국내외 연합 발굴 브리핑과 도록을 포함한 한진의 고고 연구 성과를 집중적으로 발표해 우리나라가 중화 문명의 기원을 탐구하고 국내외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는 실천과 진전을 체계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번 발표한 성과에는 뇌특계 유적지를 포함한 신석기시대 유적지를 비롯한 고고학 조사와 발굴 성과를 포함시켰습니다. 뇌특계 유적지는 내몽골 적봉시 시라물룬하 유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집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돌로 쌓은 종교와 제사 활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권, 도자기, 석기, 옥기 잔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와 계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지금으로부터 500년에서 5000년 전에 홍산 문화 후기 단계에서 번영 단계로 발전했으며 규모는 약 3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은 홍산 문화 짐락 유적지입니다. 수당 락양성의 고고학 발굴도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당 락양성 동성 내에서 고고학자들은

하천역에 도자기 파편이 쌓여있는 매장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구덩이에는 백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그릇, 잔, 접시, 편호 등 30여종의 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당 락영성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도자기를 위조로 한 유적지로 당시 중앙 관서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수당 락영성 도시구도와 공간, 기능 획분, 당시의 관작 도자기 수공업 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 고고학 성과는 중국과 이집트, 로마니아, 온두라스,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 간의 고고학 협력 프로젝트와 단계적 진전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집트 멘투 신전 유적지 공동 발굴에서 중국 고고학자들은 근거리

0: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원자태폐 유적지 공동 고고학 발굴에서 중국 고고학자들은 적외선 분광법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기술을 통해 출토된 비단에서 황로, 시초, 인디고 등 고대 염료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일부 염색된 식물은 중국 남부에서만 자라 비단의 길에 대한 실물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고고학 리념과 방법, 기술은 국제무대에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당도 해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 제52부 무엇 때문에 전 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민주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길림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청도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사람을 구한 고중생 풍사이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4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52부 무엇 때문에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민주라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정석이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전과정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민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당의 영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 지국의 견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며 노동 계급이 령도하고 노농 동맹이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체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체를 실시하며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 등 기본 정치제도를 실시하고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과정의 민주와 성과의 민주, 절차의 민주와 실질의 민주, 직접적 민주와 간접적 민주, 인민민주와 국가의지가 서로 통일되고 있는 선명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광범위한 민주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전체 고리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민주로서 인민은 민주선거의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는 한편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권리도 충분히 갖고 있으며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는 한편 경제문화사업과 사회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발전의 최상위 설계에 대한 의견, 건의의 수렴에 참여하는 한편 지방의 공공사무 관리에 참여하며 당위원회, 인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사법기관 등 경로를 통해 의사를 표달하는 한편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사회조직 및 기타 조직 등 경로를 통해 민원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14억이 넘는

0: 많은 인민이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56개 민족이 공동으로 평등하게 향유하며 각이한 지역, 각이한 분야, 각이한 단계, 각이한 계층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주체계로서 가장 광범위한 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진실한 민주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완전한 제도적 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참여 실천도 있어 진정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체계가 이미 형성되었으며 다양하고 원활하고 질서 있는 민주 경로가 이미 구축되었기에 인민이 질서 있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의사와 목소리는 민주 결책 절차를 거쳐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으로 순조롭게 채택되고 나아가 정권 체계를 통해 인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순조롭게 전환되었기에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국가의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의 제반 방면에서 확실히 구체화되고 전체 인민들이 확실히 실감하고 인정하는 민주 체계로서 가장 진실한 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효과적인 민주입니다. 민주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놓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입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민주를 발향하면서 정확하게 집중시키기에 당의 주장, 국가의 의지, 인민의 의사를 긴밀하게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으며 제반 방면에서 공동의 사상, 리익, 목표를 바탕으로 일치 단합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국가와 인민을 목표가 같고 리익이 일치하며 서로 융합되고 마음이 하나같은 전일체로 만드는 막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어 역량을 집중시켜 큰 일을 해내는 데 유리하며 사회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 현대화 건설의 재반 사업을 촉진하고 인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실천에서 뚜렷한 우월성을 가지며 가장 효과적인 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의례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민주가 없이는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고 사회주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의 목표와 임무인 동시에 그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면서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견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여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인민의 창의력을 충분히 활성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체계를 완비화하고 인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인민이 법에 의해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인민대중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발휘시킴으로써 생동 활발하고 안정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당의 국가 운영의 정책과 조치에서 구현하여야 하고 당과 국가기관의 여러 방면과 여러 단계의 사업에서 구현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해주는 사업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아름다운 강변의 도시 길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69번째는 아름다운 강변의 도시 길림입니다. 송화강은 아름다운 경치와 영롱한 상구대 경관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북산의 절과 지엄까지 이어오는 절간장은 사람들에게 길림의 유관 이야기를 전합니다. 길림성 중부에 위치한 길림시는 길림성 제2의 도시입니다. 길림시는 삼륜이 강물에 둘러싸이고 장백산의 지맥이 둘러선 도시입니다. 송화강이 S자로 도시를 감돌아 흐르며 길림을 아름다운 강변의 도시로 만듭니다. 또 백산호와 홍석호, 송화호가 송화강 주변에 펼쳐져 길림시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고대 문화의 요축지인 소단산과 동단산이 서로 마주오며 길림시의 문화적 바탕색을 짓게 합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강물이 도시를 이돌아 흐르는 길림은 사면에 총산이 둘러서고 삼면이 강물이네 도시의 반은 산색이요 반은 강송의 식구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길림시는 원래 만족으로 길림오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바로 강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명나라 때인 1400년대 초반 요동도 지휘사 류청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에 식량 운송을 위한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길림의 정치와 경제, 군사 위상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청나라 때인 1673년 이곳에 성곽을 쌓고 1676년에 룡고탑의 수비 장군이 조선소에 입주하면서 지명을 길림오라로 붙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길림은 청정부가 송화강과 오수리강, 흥룡강 류역을 지배하는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길림시 동쪽의 룡담산에 위치한 고구려 산성은 기원전 37년에 신축한 고구려의 군사 보루입니다. 산성은 기복을 이룬 산등 성의를 따라 아찔한 벼랑 위에 솟아있습니다. 성벽의 최고 높이는 10m, 둘레는 2300m, 높이는 10m 정도입니다. 성벽의 뇌 괴통에는 전망대를 하나씩 세웠는데 남쪽의 전망대가 가장 높아 해발 388m로 남천문이라 불립니다. 산성의 서북쪽에는 화강석으로 네모나게 쌓은 련못이 있는데 맑은 물이 담겨 있습니다. 수례 혹은 룡담이라고 불리는 이 련못은 과거 산성의 저수 탱크였습니다. 수레에서 250m 떨어진 곳에 둥근 한뢰가 있는데 깎아지른 바위로 싼 3m 길이의 이 옹덩이에는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이 한뢰는 과거 군수품을 저장하던 곳입니다. 복산은 길림에서 절 건물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산을 낳고 조성된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숲이 울창한 산을 오르면 길림시가 한눈의 안개와 마음이 탁 트입니다. 북산의 높지 않은 두 산봉우리 주변에는 관제묘와 약왕묘, 감리궁, 옥황각 등 네 개의 절이 있고 이런 절에서는 2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절간장 행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1742년 길림시의 동북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자의 사당 길림문묘가 신축됐습니다. 중국 4대 문묘 중의 하나인 길림문묘는 대성진과 숭선전 등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겹의 마당에 주요 건물이 솟아있고 그 주변에 64채의 부대 건물이 조화롭게 펼쳐진 길림문묘에는 공자의 일대가 전시되어 있고 또 길림, 비림 등 명소도 있어 문묘의 문화적 함의를 더합니다. 길림의 겨울은 100일에 가깝지만 동북의 다른 도시와 달리 추운 겨울 하얗게 피어나는 다채로운 상고대가 푸른 소나무와 함께 강변의 도시 길림을 고교라고 순수한 동화 속 세상으로 만들어 길림의 겨울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송이라고 하는 상고대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길림 고유의 경관으로 장강삼역, 계림산수, 운남성림과 함께 중국의 4대 기이한 자연 경관으로 인정됩니다. 겨울이 되면 길림 동남쪽에 펼쳐진 중국 최대의 인공호수 송화호에 1m 두께의 얼음이 얼고 그 밑으로 흐르는 호수물이 풍만수력발전소의 터빈을 거쳐 송화강으로 흘러듭니다. 수력발전소를 경유한 강물은 수온이 상승해 발전소 댐 하류에 100km 구간의 강물이 옴동에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혼이나 이른 아침이면 수면에서 물 안개가 피어올라 강변의 나무가지에 아름다운 서리꽃을 피웁니다. 주변에 산이 둘러서고 강물이 삼면으로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 길림의 지형으로 인해 쉽게 흩어지지 못한 물 안개가 차가운 나무가지와 기타 물체에 접촉한 후 아름다운 상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길게 뻗은 송화강 기슭에 가득 피어난 서리꽃은 겨울의 나무에 하얗고 룡룡한 옥의 꽃을 피우고 강물에서 피어오르는 물 안개를 배경으로 강변의 도시를 동화시기로 만듭니다. 길림은 민족의 중요한

0: 발상지 중의 하나입니다. 길림시에서 서북쪽으로 30km 거리, 남쪽으로 룡담산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봉황곽과 유타며 서쪽으로 송아강과 연결되며 동쪽으로 장백산 지맥과 린접한 곳에 위치한 오라고지는 만족의 발상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사당 4개, 절 8개, 저택 4개, 골목 8개, 옛거리 등 고 건물이 보존됐습니다. 그중 오라고진의 주된 명소로는 오라총관 관이 건물과 후부, 괴부, 백화점 장대 등입니다. 만족의 중요한 발상지 중의 하나인 길림에서는 다채로운 만족 문화가 형성돼 중국의 전통 문화를 풍부히하고 중국 민족 보고의 소중한 문화적 부를 축적했습니다. 길림의 의식 주행 그리고 제사 등 여러 분야에서는 만족 문화의 흔적이 명료하며 길림 곳곳에서 수백 년 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족의 민족 의상인 마고자와 치파오는 중국 전역을 물론이고 해외까지 널리 전파됐습니다. 만족의 요리는 더욱 특색이 있습니다. 그중 선지 순대와 돼지고기, 야채를 넣은 요리 백요리 혈장은 길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길림 고유의 음식으로 한번 맛보면 단번에 그 개운하고 깊은 맛에 매료됩니다. 또 넓은 정원의 사면에 집을 짓고 건물의 외벽은 물고기 등 다양한 조각이 새겨진 벽돌로 쌓으며 정원의 동남쪽에 상라간이라고 하는 차례에 필요한 기대를 채운 건물이 바로 만족 4번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은 청도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고적 중점 보호 단위인 청도시 박물관은 청도 지구의 역사 기억과 도시 문화 유전자를 담은 중요한 담채입니다. 청도시 박물관의 역사는 19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산동성 청도시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청도시 지지 박물관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 이를 청도시 박물관으로 개명했습니다. 초기의 박물관은 규모가 다소 작았지만 청도지구 문물을 수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착실히 짊어졌습니다. 청도시의 발전 중심이 동쪽으로 이전하고 문물 보호와 전시 수요가 날로 늘어나게 되면서 1996년 청도시 정부는 신관을 투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알심들인 계획과 공사를 거쳐 2000년에 신관이 완공되었습니다. 로산구 매령동로 51호에 자리 잡은 신관은 지리 위치가 좋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 부지 면적은 105모에 달하고 건축 면적은 3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전반 건축 품격이 짙은 현지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지붕은 마치 출렁이는 파도마냥 청도의 해빈도시 특징을 제시해주고 천원 지방의 외관 설계는 중국 전통 철학 이념을 융합시켰습니다. 주요 정사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었는데 13개 전시청이 있습니다. 각 전시청은 주제에 따라 공간 설계, 등불 포치가 서로 다르며 해당 문물의 전시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여러 전시청을 모두 연결시킨 긴 회랑은 관중들의 질서를 잡아주고 동선을 정리해줬습니다. 이 밖에 관내에는 넓은 공중봉사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자문, 휴식, 문화창의 제품 구매 등 봉사를 만끽할 수 있고 귀빈실과 학술보고청도 설치되어 접대, 연구토론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청도시 박물관 수장 문물은 30여 개 류를 포괄한 12만 여점에 달하고 그중 서예화, 도자기, 옥기, 화폐, 고저기, 관내 수장품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빛나는 3대 보물이 있습니다. 부귀시기 쌍장 8불 석조상은 5.85m에 달하는 불상 두 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불상의 얼굴은 여전히 장엄하고 자애롭고 옷깃의 선이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부귀 남북조 시기 불상 조각 예술의 최우수작으로서 당시 정교한 조각 기술과 두터운 종교 문화 함의를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저녁 노을처럼 화려한 색채와 유일무이한 희귀성을 자랑하는 송나라 균요유정 고식세, 도교 경전의 집대성 작품, 명나라 만력 26년 관인본 도장이 3대 보물의 행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뛰어난 도자기 제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달걀 껍질마냥 얇은 신석기 시대 흙 도자기 고병대, 필치가 힘차고 무린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청나라식이 오창석의 서화 작품, 중서문화의 충돌 속에서 일어난 청도의 변천과 발전을 기록한 각종 근대의 문헌, 물품들도 희귀한 현지 문물로 꼽혔습니다. 관중들에게 수장한 문물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청도시 박물관은 8개 상설 전시를 설치했습니다. 그중 핵심 전시인 청도 사화는 다양한 형식으로 신석기 시대의 원시 불학에서 고대의 주도 건립까지 그리고 근대 개항한 후 청도의 도시 발전 진척을 낱낱이 소개해줬습니다. 명청시기 도자기 예술전은 경덕진, 의흥 등 유명 도자기 가마의 우수 도자기 작품을 전시했는데 청화, 분채, 오채, 투채 등 형태가 각이하고 오색영롱한 다양한 종류를 포괄해 당시 중국 도자기 제조업의 전성기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왼팔 화가전은 청도적 화가 고봉한의 예술 성과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고봉한은 만년에 오른손에 장애가 생겨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 품격이 독특하고 정감이 아주 짙습니다. 전시는 고봉한의 서화 작품과 생애 자료를 통해 이 예술가의 끈기와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산동성과 청도시 2급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서 청도시 박물관은 역사 문화 전승, 민족 정신 육성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또 청도시 교육국 중소학생 자질교육기지와 여러 대학교의 자질교육기지, 전업교학실천기지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학, 강좌, 교류 등 행사를 전개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관 속에서 역사를 배우고 전통 문화의 취미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청도시 박물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전승과 보호에 참여하고 역사 문화가 현대에서 새로운 활기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토론회, 문화 강좌, 수공예 체험 등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총적으로 청도시 박물관은 청도 문화의 축소판과 어리기도 합니다. 청도시 박물관은 과거를 기록한 문물들과 고금 동서를 잇는 전시들로 관객들의 탐구와 체험, 전승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람을 구한 고중생 풍사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선생님, 좀 늦을 수 있어요. 사람 구하고 갈게요. 최근 강서술량현 동양중학교 고중 2학년 4반 담임 진릉연이 학생 풍사일의 휴가

0: 신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귀격길에서 풍살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선뜻 나선 것입니다. 5월 24일 오후 풍살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술량현의 모 십자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전동 자전거와 소형 자동차가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동 자전거를 탄 여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다리 하나가 차 밑에 깔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두 당사자 외에 현장에는 풍살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깔린 부상자를 본 그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사람을 빨리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장시간 동안 눌려오면 조직 괴사를 일으키기 쉽고 구조가 지체되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전거에서 내려 차 밑에 깔린 여성을 안전한 곳에 옮겼습니다. 풍살의 효과에 따르면 부상자는 의식이 또렷했지만 통증과 과도한 놀라움 때문에 감정에 북받쳐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부상자를 위로하면서 한편으로 120 구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계해 후속적인 사고 처리를 전개할 것을 운전사에게 귀띔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떠나지 않고 현장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교통경찰과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부상자를 이송하고 현장 처리가 다 된 것을 본 후에야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술량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정리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돌발 상황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주 규범적입니다. 사고를 발견하고 나서서 구조하고 또 구급 인원을 연계하는 데까지 모든 절차가 질서정연했습니다. 풍살이 침착하게 부상자를 구조해 소중한 구조 시간을 쟁취해줬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한 후 풍살은 침착하고 조리정연하게 사건의 전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당사자 운전사의 소수를 결복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한 것은 고무받을 만한 일입니다. 경찰 정의는 그 누구든 타인을 구하는 존재 조건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견 시 침착하고 과학적으로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침착하고 깔끔하고 질세는 구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착함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올 4월에 어느 심야 봉살의 어머니는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에서 자동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캄캄한 밤 길에는 인가가 드물었습니다. 위기의 시각 두 낯선 청년들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풍살의 어머니를 위해 구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풍살의 아버지는 외지에서 바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17세 소년 풍살이 가정의 중임을 떠맡고 사고 후속의 련계 협상 배상 등을 침착하게 소리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이의 선인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타인이 저의 가족을 도왔었기에 저는 이 선의를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봉살은 각종 안전구급 지식을 독학하고 매주 열리는 반급회의에서 동창들에게 재해 대피 구급상식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냉담하게 방관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꼭 도우라고 주변의 동창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명구조는 장구가 아니라 사소한 도움이고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있어서 반장 풍살의 행위는 전혀 예상밖에 아닙니다. 좀 늦을 수 있어요. 사람 구하고 갈게요. 가볍게 말한 이 말은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학생의 가장 큰 특점은 듬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진릉년 선생님은 풍살은 동년배보다 성숙하고 듬직하며 반장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주동적으로 맡고 일처리가 침착하고 조리정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없을 때 반급의 일상관리, 동창들의 문제 해결은 모두 그가 맡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순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주동적으로 소통하고 차분하게 다룹니다. 인내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동창들은 그를 풍선생이라 부릅니다. 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마음속에 풍사는 언제나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반급에 그가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17세 청춘의 풍사일은 고조의 손길을 내밀어 손일을 전하는 계주를 완성했습니다. 풍사일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 여보 고마워.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4대 황제 강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강희는 이름은 효노비고 연호는 강희로서 순치제의 셋째 아들이다. 강희제는

0: 있어서 8살 때 즉위했는데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재위 기간이 61년으로 가장 길다. 청나라의 지배는 그의 재위 기간에 완성됐으며 그 뒤로 옹종제, 권종제 이르기까지 청나라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1669년 강희제는 보종 대신으로 있던 오베손에서 권권을 박탈한 후 진정으로 친정을 실시해서 청나라의 전성기 소막을 열었다. 1673년 강희제는 당시 조종의 위협으로 되고 있던 운남의 평소왕 오삼계, 광동의 평남왕 상가희, 복권의 정남왕 경계무 등 3번왕 세력을 제압하고 군권 재정권, 인사권을 죄다 조항에 귀속시켰다. 대만을 수복한 정성공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정경이 대만 독립을 꾀하자 강희제는 군사 2만여 명을 풀어 팽호열도에서 정경의 군사를 격파했다. 대세가 교운 것을 느낀 정경은 청나라에 항복했다. 대만에 대한 청나라의 지배를 완성한 후 강희제는 짜리 러시아에 강정된 영토 수복에 나섰다. 아크사에서 청나라 군대의 참패를 당한 짜리 러시아는 사신을 파견해 청나라와 리부추에서 담판을 가졌다. 이 담판에서 양국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홍룡강과 오수리강 유역의 광범한 지역이 모두 청나라 영토라고 확인한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이 바로 역사에서 중국 영토 수복에 관한 유명한 리부추 조약이다. 1690년 강희제는 군사를 풀어 외몽골 중갈의 두령 갈단의 침범을 막았고 1696년에는 쪼모두에서 갈단군을 경멸시키고 외몽골을 청나라 판도 안에 넣었다. 그 후 갈단의 잔여 세력이 티베트에 들어가서 세력을 펼치게 되자 강희제는 1718년부터 서장의 원정에서 갈단의 잔여 세력을 내쫓고 달리라마 육시도로 서장을 통과하게 했다. 후에 청왕조는 서장의 대신을 파견해서 달리라마 벤천과 함께 서장을 관리하도록 했다. 강희제는 학문이 깊고 박식해서 그에 상응한 포용력을 소용하고 있었다. 그의 제의로 문화와 과학기술이 큰 발전을 이뤘으며 많은 이름난 학자와 과학자들이 배출되었었다. 그는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도입하게 됐으며 학자들의 동원하여 중국에서 처음으로 위도를 적은 정밀한 지도, 중국 최대의 요소인 고금 도서 집성,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강희 자전의 출판을 비롯해서 많은 서적을 편찬하게 했다. 나라의 통일과 영토 완장을 수호하고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전성기를 연 강희제는 중국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1: 끝곡으로 외할머니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니힘엔 진 흔흔이건 디샷은 누게 함흐베이너 훌슨 쇼트갈랏 화이 늪뜨르뜨르 훌스 가르지 완낙슨 훌거 왓슨 하름메르 볼룩을 두루분 호어렌 등 토어레 훌스 가르슨 괴 가지르 억두그만 우게 덜다 펑지그 훈도 거름나 비암므르 후르언드르 볼가지 얼군 장준 나스드 브르너그르 이래 아수제나 떼스네 베들 야므르 친셔는 화리진의 훗샷을 야므르그마 아소인이 있습니다. 성지 이너치 거두글나 아 화리지 그때훈 하스는 갔고야 운하하르 봤죠. 이슨조긴 가지를 롱시한성 다 체력 속로지 체력이 누도 벌었지 봤 늘은된 덩치나 어르바가트르 벌을 운하하르 울음지 배나 은훈이 바슴질 벨도 와서 은들 벌라 그제 언마토이여 치리긴 혈미기 도가가 떼니 박슨 장준이 후원도고 떼름배히 도로글로 해 화리지 시르드건 을제 치르기 볼가흐스네 다라가 오우림의 치치뚜루 보아가 얼군 장준이 번너기 초글월제 사이첼룽 사이첸후 사이주상 사이주강 화리샹 화스롱

0: 과레 문정벌 흑인 위스 샤후강 바뚜기 음섯 활짝이 아득제 냐고 자가를 벌벌 치르기기 문너 온드르 다빠 친후 링인 갓지라 치르기기 벗을 창서진 왓뚜 먹겐 자스칼이 빌린 쇼흐이야 온드르 다빠 친후 링인 갓지라 창서진니 벌벌 자스지 마스탄네 따라가 답은 지영인 위세드 어버림의 대내 갈리 넣자 후 두은 보기 과람지를 텔레비 쇼부디 장서진을 짝슨 벌벌 늑두가르 잠민장준 성지 허일두가르 잠민장준 수 과르부또가르 잠민장준 스마중 은무두가르 벌벌라 잠잠아 하와슨 비자 장준 장준 돌로 텀텀은 지륵대 고구림 바이 샤후강 오선벌벌 화리지기 웃감 벨트카 홀릭메리기 나타갓 늙은 살라 텀은 지륵이 와들다만 우째틀 자스칼인 어문 잠두리 벌리수 돈 바다그라 탐정의 의습 여기만 벌린 의습 화리지 세체스그치 흘름그치 바라봐 하노라스 우싱구나 댄 우스커지 하르바돌 으허부시 우가 바뚜 자스칼베나 그치 바뚜그너란 어부림 바이 어부시 바이글치 시리기기 우드건 하릉흥르시한 아스르뚜르가랏 느탄간 우저뜬 글래 온드르다와 친후링인가 즉깔밤불 아름잔들은 도알민친 등락은 글드 등루허버우 우드르무뚜 통알라 아하 한월스 은허르 으르듬튼 이르슴 둘룩티 아드고소디무나 은우씨니하븐 화랑귀 스와 화리지 테니저버치 오브림바야란 은우드씨니 타빈영인 대니기 볼볼 빠이바르 후틀후에 볼볼 알드시 볼응금인치 허른덤은 지륵 앙기살가나 오심부여란 늘떨뜬 화리샹 화양도 화스룽 사이첼룽 사이첸후 사이첸 복도리기 도아드치 우지치 배틀란 역시르문어 친후링어로 흥무르지
1: Эрхэм хүндэтгэл сонсогчдоо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д тө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амт. Хянагч Отхон.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ээ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ж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